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차라라츠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쿵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리쿵기레드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국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지구 강배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산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겹고 장외 국송라 쇼겹고 장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0: 망우 드제 돈이 요즘에
1: 암라 당고 가자 쓰샤 고마친도
0: 제수용도 왜
1: 몇 쌤 님은도 이내 가고 전부 챙기 네 장설 친도 왜
0: 어어 장설 치샤 장성기 매도 둠레 굽게한 이 쇼샤 저닝 레로게가 가발해주 수가교 수희
1: 마상전이 토두게
0: 토미도
1: 젠더비야
0: 샤시 라 小生다 카체자 데데모 깁시라 요리 샹게 두스 로토마 체비나 밀러 숨부심 수시 라삼도다 저닝게 란다 카체야 삼부심스다 어리 라게 밀카고 마스
1: 녀생데 니 카고 쓰메 암라 니 아라통 라신 삼어죠 지만에 니데 지금에 기라 토테나 먹어
0: 디샤자 덴데 뭐 깁시라 요시 이내 라가 이지자 클릭클릭 차주시 마세 아메 켈린죠 지마 랑즈 돈 텔러 니 티주 제마요 라 찬스 겸네 뭐 겸네 라가 되빈다 라 깁촌 지바
1: 센스

0: 계속 손가디 오늘 고기미 임베
1: 저도 민도
0: 채널 알아 채식할 위
1: 지게러 파스 대호 삼주
0: 채널 허주준 근데 제가
1: 채널 라다 샤치엔 근데 시니엔 바
0: 언니 드다 제비
1: 주저 상아 집어서도 왜 계승에 성화대 시에면은 자탄 댄댄 기부시라 이 길이
0: 삼다에 망잡지 언니 드다 제야디 자다 저어요 마시 시계라 고향 제시네 야후요지 계급 댄기수게 꾸준히 해치요 ngāi lé sui yāng chī nā rāng yīm dō chōng tui dō yīnē rāng dā hēr chūn pā kī chī wā dī nye chē nā cīk cīk jī tāk chū mā chī sām lī yāw chē mā dā nā pēn chū pōk tū sū jī
2: Ajā qiān lā, dī zhū fōng chān chā gōng sī jē shī yī nye shī dēw 莫小燕花清说他拿小盖两个炸了一面全是古典意思的啊行上司控制公司已经过明年明了还是多嗯偏心都啊
3: 金一克了今天别的爹英文的谁

0: 감사. 기랑게 유린 겹겨 남바 터제나 쇼이. 이내 공무주 다른 기랑다 세기 쇼 키스. 나 객총아디 고겸 예이. 터주고 객디 기랑 표이. 기랑 주기 된배 메시지. 니저와라 기랑 지마니다 저거 용쇼.
1: 전신의 로영재. 야, 강박하 쳤어. 미국의 중에.
2: 야, 야, 대발린다. 쇼 송가나들게 전사시야. 얘 가스가는 영화시비. 육자로의 자산시비. 하, 강백시불로. 나스 집등기.
1: 나스 대등 누구해?
2: 머스대.
1: 대. 균체 개미도
2: 개미도 스카스레야 란스 볼로는 그대 집도
1: 야 아스 디니에 되게 동안 워마 재미도
2: 하지 다니아디 카스카르 녀가 집이 강베스 볼로스 다티 또 나온 거 하 라인아 오늘 디도 삽시우스도 나도다 하 나는 시 너와 기업 재는 그대도 아, 다시 입차 사자. 지금 허러니에 사이끼리. 어, 집에. 왜? 야매는 안 이겨도.
1: 잘 남산 식말 봐.
2: 예, 집 제다지.

0: 여, 랑 같이 가요 봐.
1: 조린 루라게 깨당주.
0: 我 낭다미도 랑 루주. 조린 루라 비게 내수 내세피셔. 제만에 랑 숨부숨매.
1: 맹가르,님 같이 되니엔 봐.
0: 님 숨쉬지.
1: 제니에 파로제, 랑 토로지 랜다. 제라 도스키 용코.
0: 야죠.

0: 아, 냄새 사와드래. 새똥 포토유 나면.
1: 가시유.
0: 아, 니카디이나 양카시면 주시야수. 캐나가 마센 바시나. 아, 장부신이 개매. 니 자루이 펑세제다 콩콩림을 냠래 고르 깨시고래. 디리치로 코난수냐 뭐 독신한 가 테니어샤. 샘샤라 테니어임자. 냄새 사와드래러. 샘샤라차동포마르바타동무샤양게세야라르펑세세게치다하우스유엔샘샤라가충두게충부이메마세쿠니충디샹바리스기타동샘샤라라가부시라유브자틴제급치큐로치루미데니보존예임브자지급성라캐나가치나샹샘나탄통아요시
2: kya ma chi ta ran sim na nga yo ri che ye si ma chi
1: ran tang da su su le su ya gu du sim bu de
0: o ni ti le shu me
1: jie le ge chi du le ge da zhi wo me bi guo le zai wo ni xie qiu miu ma ju
2: 爷爷，手都是电的。哎呀，真的手都是电的。你这边是电视。哎呀。拜拜。拜拜。走。喂。嗯。哎。怎么啥？在我店这里，让你们都用过电视。别客气，其实咱们就在看门多。
0: 버스 캐나루 선체제 부셔 할라르 봐. 나 캐랑 루스 대 값이 하유. 빠르게 좀 들으베.
1: 용아.
0: 아. 레스.
2: 녀규.
0: 도세나.
2: 어, 잠부터 티브 친다.
0: 용아.
3: 같이 시교. 되게 루스 같이 있나?
4: 저지다 왕전이가 가기.
2: 톰. 무슨 때 빠르게 우유. 격스 신나다.
3: 现在呀大姐夫这是的来坐下去坐下来很多片子也多啊这个好了你打算想要吃完给什么意义过来看看过来看看过来这是什么东西你先过过去别说别说到处的先下来坐下来
2: 샘샤라 도시나 서두포용아 망스통
4: 도시나
2: 지게 하라
1: 어찌
2: 라이토스통
1: 야채
2: 세두에 얘 하고 싶어
1: 자 습스컬라 10도
2: 성재니 니스다 니라라 생쿠시코유 도스톤다
5: 메 나 나모카 메
2: 니랑 셰오 생구디나 니가지로메 서와급디 디토비나 메 역시시 충동아 디토비는 메 싸우메
1: 디스 달라고 좀 먹어 당담도 야 같이 했어
2: 진짜 니니 때리기
1: 땜다가 요비죠
2: 심어서 내전 딱딱한 데만 쏜 那你
3: 生不通不通咋，可过门着，要土路土不地这困难，这土坡没别。你可把心里。就是。张可先生。 我做爹爹还是？亲爹。
6: 你让出去，要土老土盯着口鼻，你偷偷跑的，你是谁？都是我啊！呀，你的妈脸若青，心不多却痛心不多，用对。阿婆，停车去我家了。克里克里。哦，你接着去。呀，给咱做一个来着些。多西。
1: 呀，连路路。
3: 用啊。
6: 啥用别？
1: 用，那这个是谁？罗主给。
6: 用啊，钱接了这个。
1: 工作结束。
4: 你跟哪么过？
1: 过来看书吧。
6: 过来看书啊！走。
1: 走。
6: 你要听给他们家给些吃不饮。
1: 阿来，你这多，那不是差我听见了？
6: 俺也过来看去。
1: 让俺过来看去呗。钱呢？全用有谁着？
0: 让客队去给主人吧。让学校的司机
3: 让查总写求谁
0: 我也请过我是说大多切图吧
3: 跟这些呢跟你真不用撒撒谁今晚过过还是有年我可以继续啊那你也录音
0: 用啊

0: 샤시 라게 게다베
1: 머레 습사 마셉셰 칸네 쇼스 샘샤라가 기란 사도 퍼베질 토데시라는 게 토도 징아 기란라 샘에 코고 나송아
0: 슈도 차라
1: 시 머 슈도 차라스 지만이 되게 식멜

0: 경주 쇼다. 비가 비가. 어제배. 단 약간 과도 다 좋다 하면 돼. 당아 개 처음이다.
1: 예. 상강부 차 말배. 그래서 이제 군신아 랑통도 공부 조금 싫어지게 돼.
0: 아씨. 뭐 시에 차조유. 이내래 아자샤 전다 성전인 제도 야유 마유제 강과 양츠불로로 쳤어. 야야야, 또 스고다. 장게 군주비기 직주로시다.

0: 다샤랑게 년에 주상마 샤신 시급 신규 이내 콘셉트 제조 고디 샤신 사원의 시초 명화 모란튼 다디다 저와 가게심이 없신데도 계시
1: 예셔서 대동카만고 제비나 레공수이

0: 지겹성라. 디 샘샬가 계란 제우 유송게. 어. 영문에 셈에다. 다등아 주고스다 랑月, 콘제 전주 셰야디. 가사가 튀어대어리. 전다 전부터 이제 시상 토야미도.
1: 지주 손도 쳐다가 네 중내 간 쇼라.
0: 레스. 야피
1: 지겹신가 만재유리
2: 지겹쇼라 나 들은 거 기도 주시가 요미 내 주카지 셉소 요미 계란게 랑月 배제니 장성 카디자 크리나
1: 재능의 지겹신라라 대가 수조 머시체나 내 장성라 준지 제도바 이내 바즈라디 초부지게 추베르들루스 제장의 동맹 체시디 뢰동 체비 이내 다다 랑月다 냠제 체사 네 군도 근제 스탄다르샤 진동 오라 딘제 마르베
0: 제로
1: 오네 제나 랑月다 냠제 체아디 랑게 체시 샤요리 머시 랑月 니 동맹 당고메 제데 랑게 랑月 니 쿄 야고시라 체자 랑月게 장성다 전괴치리도 제장의 랑月 당부제위 지동우라게 랑직도 나제 랑月기 마간 제숭기 딘제치도 나주 모두 냠례 제조오리
2: 지동우라 나대야 랑아래 탁주에 시야가 용비 계세기나가 모두 리거스반다 냠례 나녀이너 나 레그드네 통기
0: 예 지제피라 디칸나메 쿠레
1: 허보 랑게 랑月 니교 야호딘 제시 다도 뒤럼이 하게 가지 양루부 덮갸라 평기스기베 냉문에 고쳐무소 랑게 장성 딘제치야 다오너 랑月게 랑 제베 응응을 징징 키벨에 개체도게
2: 계랑아 렘프르샤 공구이키리 이내가 카제비너

0: 야, 랍치요.
1: 야자. 아초. 뭐야, 사세도 와.
0: 장충들 녜괴베 거무구나 돈이야 갑시라야지. 다들 저 괜찮을 차이나. 사도 돈마도 차범원에 개비요.
1: 저 당시야. 삼십도 떴네 동기.
0: 쟤는 아주 우이. 나 지금 해줄게. 마이크 합시다.
1: 응, 게임인데.

0: 刚刚啊，一起买上去。没些药多，你也觉得好资源的，而且价钱差不多。哟，上个绝不漏一杯，绝不漏牛马的，我马老几啊？哈，我能跟这小人。
1: 당구에 타투 개감지도 사치 사업시니제 가후 사업시 하고지
0: 그래
1: 기부 소디 총지 창배 중무디 개감나네 닝지 시르샤 아자 전화 잡으시도 명예 지부르샤 샤샤 쓰도와 미에체는 지겨 好라 아자 전화 天天 가후 여자 태도치하게 주시디 리지치야 도스네 지겨 好라 총총아 피지
0: 영아.
1: 잔뜩다. 태동기 취시디스.
2: 니 처음부터 시합이고.
1: 레어스네디 뒤돌 산이야 와지.
2: 자이너 경고 다 대샤.

0: 金融王军娘子及卡代培育列队员及三年三度的创作说法特王军政特陈凯能力及创作托宋建南行甘木子连特周长奎创作的书别过了金融王军美丽卡个密码及及及书记习近平及阿军什么伊拉讲的金刚古有了宋江肯定前提给个给金刚定价宋建四点大门过了人中人做各处别做队员集队接着前后出的过了平常人内有贼推荐各宋别托
1: 表记日在车下谈解他空白起步穷水车下前面过了中国王军有贼错别表度即便层级插断听他不前面过了什么林杰公看啥公看啥第二年表记送个车林银天天内天地平常生军娘家四个个苏修天天内表度别车中年他今天给别车你学习啥当我谁什么能能天西边南西罗那解用王军娘做起卡带表有列段起三年三度给创作你对了哈子来错不谁
0: 冉玉江等于书记王军政他中国王军娘子及主席陈凯以创作托送信那不是冉玉江等于书记宣布冉玉江及主席甘木词典他中国王军娘子及党组书记连增长周长奎创作了学习不是冉玉江其冉玉江等于他使用个词学呢中国王军娘子他王军娘子提供给军人员能配了透过了他解表那话了突击起学不是 空气当给昨天准备把措存陆天习近平给苏西南为当中央给局面物质物表演给恰恰卡了陪人撒巴坦偏着撒巴军舰没把他托巴坦基础借用启动电力军舰托巴编织了表在托巴与配件穿物吧编织了给队长作为牌子罗马借用给军车都来吧满足于得着军队推动前吧健康苦有了松江女年托巴 탄잠사고의 대립전도 중류 지배 공덕 된도 침바 제충대 미리가가 만족이 톰난타 기낭 된자 소나제 균제 매바라 퇴도 침휴 중재 티다니 로튼 시진핑 소신 나오에 당중양키 통한 침바 나와타 캔산 대연배 우리 나와래 충시 인배 표기 내동과라 지게 수지 시진핑 나오에 가구의 계제니 캔산 대연라 양타바타 퇴립사배 당기 표견 제주니 표기 퇴응을 탄 퇴바시 인바
1: 라주칸리토비여징 중국 캐주 대연배 지소진로 렘루기 케바기젠타 중화미리 김산 침의 주기 칸링의 유협에 디다 중국 왕균염조타 왕균염조 캐본기 쇼제 갸표로 나와타 카체더메 균인 증변낭 중국 왕균염조타 왕균염조 캐본기 직접 수지 시진핑 나오에 가구의 캐친 라더를 퇴교 딘디 제바타 당중양기
0: 特区国际特区他几度切脱表记配件归国他这都也不切呢现在把定案他南站拉达拉蒙元甘肃书记贴假表的修建切的表记王军恰恰表达空白勇气立即获得表约结束不是王军政体你的路呢我军的国族罗言别我军王部军建议恰恰他表记来中国的南部北极的书记习近平给高贵开建他特区特别当给表用再去罗布中他拉达的定色切的王部军建议恰恰提 冉玉江等为他四中的那个内部配件托交给他用切开了。起诉一入局了他，跟送起诉记录当年，王部军监起，女别交税局来说他，恰恰对局了工地修建当托。王部军监了透过了他，协助周边马拉推过上头当年。王部军监张亚昂提出他，张亚昂配件当为改变了跟送行的切的。王部军监错，配件当为能收到把钱呢？
1: 표기원부견제차차표기동조개림사배토레뷰로군대동구
0: 当他阶级级恰恰全用的命令定位特殊开进行我们军舰了入局了车就提美丽卡中央团比利娘这些车就是工地动物为西点开进行我们军舰起来团里满足跟送他基座组织车与出席开进行银别王军娘做空道级培育来团里车子一连跟开进行了直接书记习近平起我们军舰了透过了拉拉他透过了北美车国别各国开进了连大陆为西边安全时间银别
1: 捏巴拉土，七十一趟全用，特区阶级团的文件定色托巴特，跟着差不多过了。票据来电过了，直接书记习近平那位，各国开进的共同推送解决了他文件定色托举军向前的，常规把送他，偏多把机器让着开进，等在内部前呢。卡带票据来电也不足托，票据美丽卡给我们军舰及东南塔，吉南电站从那接推到当卡拉，加接我们军舰去，当他使用给托过了实现那么他。 中华美丽金山前面出去错了七块。
0: 我们今年做的培育理论题，人工与土与地的单位它四种级培育理论的全用能做呢，解决了国际它，解决了吃苦，年终了得了这些个不嘛事，制作读书它，制作推广解决了技术技术等的，努力做出它，可读几读，成年送这，那边团结的这些个。

0: 지게 성라가 샘샤라 세가 대샤. 투 로피 베지라 투 마접시라 하는 게. 말해. 뱃 이다 쳇과.
1: 허스윤스 녀리 아자라 갑치 달럽잔 켈레메토.
0: 어. 디녀 셴마 중아. 녀 셴아디 세니 지게 성라 윤강 대학에 넘드 봤으면 로스다 숨기.
1: 윤강 가시가.
0: 녀 장아 조공스다 랑외 콘테 토고 전주 시고 말베. 지게 성라가 마음 오고 쳇도 윤강 리베 옵세디시 소체 멍우도 수로천 공샤 하 지게 성라 니 장군의 꿀레시라샤
1: 하 나도 스타트 생다 닌게 내가 가야지 경린 사사 조삼시 당아라니가 군이 직접자 데 카르 죽다
0: 직접 한 채 봐 직접 제비나 대외 폭도 유도와 뭐세나 나라니가 고급 제제 군이게 지도대 통제 참 삼죠 이내 팬도 큰 조마송아 군이가 내려디 탁수 모토비 이나 마음시다 육쇼 쇼아미도
1: 아자마기 배간데 양 국민 근수 내수도 합시 아이네 드디 아르덴스 마시 아자가 생정인다 가로직도 오늘 심슈 가수 고세 되다 디간 딱다 하우스 연승이들이 하 다도스터도 남백 군주가 군인님도 셔지 맵자
0: 근주 부족하세요 몽대 삼리 키마요
1: 야 딩아 덥시 가로랴 레알 고역 줘봐

0: 我应该累死。谁不下了？光顾去那么匆啊？你谈得上对比？况花店虽然还能开车下下。
1: 你那车上么那啊？你看叫空手车，人家三四台都不轻易。
0: 开始没你为难，那人家检查了你的，我不在担心能修成他的结石啊，对的。个别的，从头推走到三十年前的古车。
1: 谁不下了？看他拖的不那些。
0: 他的，几个不上了，偷嘛的。
1: 你信死？啊，啥人信不信死？
2: 看到俺云干列车不？这你没头皮能俺中没？看啥？看俺军事写吧，谈的革命那边干这些。这，这让你是嘛路呗？等到那个过去一遍。看啥？看俺军事写吧，谈的革命那边干这些。 가셨어.
1: 감사. 계란 균세 씨와 단독 카메라 남배 가르시야.
2: 왜?
0: 네 지겹성라 용감 대세 사스티게 샘샤라 셰비.
2: 예. 장가 계스 군이 직접 증명 속도.
0: 가이스나 군이 니 자원에 다시메. 现在 장가 심마래. 간단히 군이 뒤덮지 않지도 가려시라 집이
2: 대문 집시야 가려시
0: 지겹상하게 단지 시아바춘 시민도 딱혼 로페 배지로 나 공스네 비리
2: 샘자 시아 마시 기지 아자 군이 뒤덮이나 아자가 된다 라 로프 치그지 마세 다시아랑 가려시라 가서 급디다 둔쟁이 소식이야 가래 던돌로 되면 누구야? 아, 계식 막시 계시 내가 쇼업이나 아 조금씩 내가 쇼 그게 나다 아자 여러분 생전 이거 내가 쇼 못하니 아 무쇼엔 내가 쇼 당수봐
0: 퍼스기다
2: 하 왜? 조세수야, 도도기.
3: 아자라, 영원의 기비스도가.
4: 야야야, 시어다.
3: 영아.
4: 영부터게.
3: 영봐. 그런 스무 세수가.
4: 수야 가려봐. 네랑 쉬어. 쇼쇼게 나스네가 갖다 주고 인치장 다도야 붙이 아스기 장게디 수수 나는 시치시 가르산디유네 코바조유네 가르체디유네 아자르쉬아 점쳐 말다
3: 아자라 뇨트디데 나마지 키라차레나시 말치고게 염바
4: 아치 뇨트 가르여바 자네 쇼쇼크 좀지 쇼쇼 로몽부디게 칠 장게 좀부시 다체여서 권다 아자게 잘클라시 부스 연락제 근데도 직도 아
3: 아, 쟤는 용아, 네 계란 차러 시오.
4: 용아, 용아, 쟤는 라니엘 예수께 봐. 네 칠직치 남살로 용구.
3: 용아, 계란 칠 간난가 대가 네 차러 시오도게.
4: 어, 먹어 먹어. 네 랑코 보술 직치지. 주부도게 직 다시가 주의.
3: 어야, 라니엘께 시. 용아, 디미.
4: 어시, 디미야.
3: 계란 칠 간난가 대.
4: 요요요.
3: 아자라, 글리텔라.
4: 용아, 용아.

0: 너들 세바 문세 룸이 쓰지. 남상아 꾸슬어. 타기.
1: 감사. 걔나 조간 쇼유베. 먼저 조간데 오늘 역시 다유다. 보미케라니 조간 되네 이베. 먼저 조간 오늘 역시 다유다.
2: 뭐 터지?
1: 영아 영아 야지. 근데 감사. 걔나 조간 쇼유베. 먼저 조간 거기에 갈 장제 야구 후에 역시 다유. 마세 쇼세다. 내셔 쇼쇼 요다. 키라도 바페 사브지 소조가 첨부터 저 휴제 처하러래 제마제 먼저 조가 쇼빈 쿠유 양시 다여지 투이 마신 시스난 지그로 마세 먼저 조가디 키나즈 총기네 페브소 참부시 다여지 루심 퇴보다 초안 냠네 나초지 먼저 조가디 코스블라니 지다 미니 마르다
0: 코스무지 지다 미니 마리
1: 올
0: 가봐요래
1: 아 많이도 페다 많이도 페다 데지 데 페다 페다 Peta peta, leto to, dun da gashi. Da gashi, shimbara, chuo yinbe.
0: Yi.
1: Lega chiga yomba, kwasha yinba.
0: Lega chiga.
1: Oh, zi, lega e, sanchu le lega chiga yubshi.
0: Gomunsu.
1: Ya peta, peta peta.
0: Yes.
3: 제바 단독 카메라에 가르시아 도스네 교라나 고무소 키랑 교세
1: 페다 페다 야 페다 야 페다 시다 냐가 야고도알 간제데 꾸미 차와다 추차부 창모여지 답대비실 하유 다들 주변 뉴뉴소자 커스음실 하유지 어시 언제대 윤주 야오실 하여리 유어티스 몽고여다 몽롱교스데 니지 몽롱교빈의 주부지 키랑 뒤지
0: 윤네 아잘아 도체나 녀시스 아 녀스케구이
1: 어 영아 키랑 숨숨에 녀스케스
0: 숨전하고
1: 어 첸디레스 녀스야오교아 뭐야

0: 라 람산 소모도 청거다.
1: 영아.
0: 내가 연락 와 계시.
2: 姚查霞，你们念那边干哪天去啊？
1: 啊，陶姐呢？
2: 你到菜市么？到汤集，出去尿不起来多，自动地带人的妹儿的去吃多啊？

0: 용구이다. 뭔가 진짜 쎄나베. 와야, 네 찍래 워시 컨트롤. 무슨 님도 세게 스케치치.
1: 용아, 아자라. 게이다 퀘스 과샤나 유 네 퇴비슬리 탑사나 유 장게리 아. 레스.
0: 건조 감사. 권세 세차. 그냥 아저님도 주게.
2: 터지나 먹어.
0: 예, 계주 입에 체하셨어요. 좋아지 쓰면배.
2: 아잘라, 광무소. 강원에 도움도 멜.
0: 알레. 제니 영아.
1: 아잘라. 지레 것이 군주 피면 송두게.
0: 아, 컨슈먼 소리. 나라니 사도. 인다스. 다사도. 도다. 체디게. 송송게 가슈치야지. 인지가 잘 소유 수도와. 저스도다.
1: 송송게 갑치야. 네 가슈지.
0: 아자게 근데서도 저스도다.
1: 근데 저도 슈가민도 심심스.
0: 심부도는 망쳐 아. 让你去双双给我如此写去让嘎罗达卡车去爹哭样样用不着是呗嗯啊你让写我嘎罗达出别去了东岸的西洋特西洋雪地这种啥不起光做就是
1: 阿家来给他托把羊过去都打个折
0: 这个我是关注的选不起的下苏千步下不着嘎不许多恰给县官们都拿死下了得两个钱用不死的我的中华心结罗蒙古亲属没这么的托牛鱼也都是带不上呗点点自动喊那岁拉不起的下撇起嘎罗达嘎车不是
1: 撇起应该是
0: 我是亚美呢你给你我最姐姐我谢谢她呢妈的呗
1: 阿加拉我那么我能打没
0: 呀你那车是对的怕是你们看了谁擦损的你让亲戚我让你看起来用不着苦养养起来用不着哪儿点点都可怕有不着

0: 클래스다.
1: 엄지라가야, 나 자기야 우주샤. 네 세지 내면간에 돈초를 숨기. 네 자랑 가래 가수. 지만에 나다도 재무고.
0: 쟤는 돈다지 랑시야유. 네 세고러 총샤지게 먼저 송아나를 깅아 드네 뚱아 십시던기 미디 라지베
1: 장게 근데 신조
0: 자라도 소겹디 비가나네 장게 집에 지도 통주 땡우 장게 너니 보고 기스나 민라 무스더 이수도 세상에 삼을 거지 자랑아세 민가러 무스스 지샤 창고시나 지그 랜디게 예라러 간소니 구비 샹킥링 아주디 그뒤 있는 아티리
2: 샤무스 수이나
1: 마이 킥조조 야조아 샹문에 샘츠코에 베메시르자 샹고 신상 가부시다 중 샤와르치마 샤니 나르 시키부 용쇼 되아
0: 아니 로가체도 张先生底下，你什么时候答应？跟你平时没给些，差点不来，是，让王姐点呢，给没着生病。

0: 수고 작지 아.
1: 전에 수고 작지로지.
0: 무슨 스타야지?
1: 전팀을 무스킬 가비서 답이. 니셰바 뉴다체.
0: 마
1: 마시 예, 가셨어.
0: 나 모스기 쓰니 주기 이내무 키야지샤.
1: 네 누가 친구?
0: 도스구다. 나 전도 롱라디 유. 상계 뉴베 키스에너 라기 메베 소시민두에.
1: 도스도.
0: 채너. 니엘러. 상계 뉴로시다. 드네 니엘무지오.
1: 영아. 니엘 누가 친구?
0: 겜게 하도. 겜무어.
1: 니엘 겜게 뭐요? 니엘 누가 친구?
0: 오늘 생일이 됐어. 장기 쌤 다시 하도록.

0: 我们家也呢，你还可以让独立的这桥嘛是？你也让些么去个？得说说哪子？我说么子那这个人是，什么那给这考虑呢？你还得叫嘛是？搞错大错不咋不说么？我是，我不也呢？接住是。 제도민도 아잖아. 나무네 녀조시지기. 닌다섬주 친구 저니시샤. 아니면 당고대래도 저니 녀체를 입에 손하쇼. 이내 아니민도. 가봐게 내 링민도. 나 여제 대제 녀조와 제도민도. 문에 쟤는 나 최대녀 보면 되지매. 你给这个些三十七我生病，谢谢，但没关系，没我啊，连主任呢，托我些，人嘛些。
1: 阿姐啦，不是，我小婶啦，给咱谈啥难陪呗？
2: 哦，丁彻姨，你也谈给咱俩多少女兵？ 哦，托我阿乡农家的陈子农家，上就是他多，其他个几十了，哪能有过这边？
1: 这个人能打么过？
2: 哦，俺蒙古女爷，俺那做，你不去求的。

0: 야, 잡다인다.
1: 이다. 왜? 쌤 샬라다. 시계성라 저쪽대. 언니 체시 허르베.
0: 체지가 과체지. 예, 체지 체부샤 유세 저기다.
1: 가래. 랑 체지 체슈 유세.
0: 어, 인고죠. 네 군익제도 야야규 마마규. 더더 네 뒤도 아자샤샤게. 네 주소 한
1: 레게로. 시안지스. 어. 대 갈사. 또 몰로사. 대야 갈사 또 아. 갈사 또 아. 오리 능릅사. 계시니에 말레그네 비야 그냥 가마 셈치. 셈샤라라. 시계성라 코아테메 네 셈헤비나. 코나 니 틱톡으로베.
0: 아, 제. 사사사브지. 아, 저한테 군이 지구이나 나라니 랭게 줍지. 인다.
1: 저 샵다기야. 맛있다 시담 시동사. 라는 너 시담지 동교르다. 샵다이다 샵다.
2: 오리. 小圆给 浅浅的 折您 참자사.
0: 젠더비야.
2: 돈도 지게선락 발락이 좀 주시기. 코스다 좋아 매입자. 가르사 코카르 견쇼 없사.
0: 코카르 견쇼 없세.
2: 응응. 십시간 저 이면이 하고 뭐죠? 간다 젠젠 고미 건스다 좋아 미도. 당할로 디스. 머신의 젠젠 그스도로 발제시라 허시. 지마군이 기회 없쇼. 아마 요 니 하고스 도스네 시브제산의 구용고 어어
0: 가송도
2: 아메 시브제산의 구스기 제 구용사 급디디랄로 메사샤 템스요 어 이네 디테일라 아메 시브스오지 칠레시다 시브시라하오지
0: 나텐스고레
2: 嗯，多少钱去？
0: 刚刚两个人的东西，我让你了，就是有多少钱了，拿罗出。嗯，
2: 永安，钱呢？钱他是罗出的，那你给找啊？我是阿妈写的，永安的。
0: 哦，不是古代。
2: 啊，永安。
0: 三奶。
2: 哦，你过节。

0: 지게성아. 무관에 더동아서 무비여 미도. 마세 마저 공스틱에게 마저 마저 챘라 대중치기. 탄도 처음에 돌아 마저 챘제 야구 용구를 삼녀디. 리그 자본가 로체베 랑요 공스르샤.
1: 녀삼 코초.
0: 채나 탄도 그저 쇼그래. 마저 유베 멍무디게게 규른 고 최하용 성비.
2: 네 빌리시 구쇼 위아슈다 탑슈 냠레고 계시기 체비. 야구 초비노. 마달리 유럽 표준기 유고 속바 아주 장정 디리 마달리 수준과 동바말레야 기니 도지 머신아 주 칸샤브리 이내 대년 먹고 유자 아주 먹는 코교 텔레 패도 유스비
0: 레스
2: 콤피 유자 와 감사
3: 아지 감사님 대리배
2: 패다
3: 야자 가산 계란게 냠레 제도 소한테 나 되부유.
2: 아지. 다리가 나서 감이 혹시 나도. 도제나.
3: 도제나.
2: 제제요.
3: 제제요.
0: 지겹성아. 계란원에 경고시라도 와.
2: 빌레시 먹어. 장게 주간신이 제제. 머신아 주 칸샤브데. 시슈부제 마르더교 말라. 체세라 주 마실로.
0: 레스.
2: 어제. CS 랑고 냠수강 된다디. 제주하고 충수게.
0: 뒤지디. 규른 우침부레. 상매스나 박샤스미도. 마세토마 키란발라 머스님이디. 단독 공스데 레그 측면도. 돌데브나시. 네니 두지기.
2: 진지 봐.

0: 내 주디 게 마셔 광라. 던다도 좀 미싱 그 삼시 심자 싫어죠. 심나라. 독트 키키 받아 후기. 흐. 이내 다들 여고도 가다 상매 시엔 잡으러 와. 나이 로데 용아. 제. 네 노르 쪽에 략체브리. 제자녀 다다 아래 노르 쇼교데. 제 근데 지네. 당내 쇼이.
1: 陈先生跟着小姐但你最近这下子随着看到这个脸啊在开过里一年让随着看到他们起来了干不好是不他们没准让那个中间的他们去给你爹他们还小姐给起码是马达脸我就公司有什么爹那么久呢你也拿手
0: 嗯，前两年我当那农民多，麻子要下下。嗯嗯。

0: 타샤 쳐와차다지 기란 섬부슈와 자토무소 류디 티브제 샤로나바 토제나 슈기
1: 어제 존재지르나 말이 나다 기란 바라 초불루도이 마세탄다 창성 강에체도 녀로고 마체는 컨트스
0: 혹시 지게 니라게 징거보 뭐키게 있나
1: 징거보 어 박자도스도 이내 세우시라니 의미도 가르쳐서
0: 어 기침소 쏘시치다
1: 용아
0: 난고
2: 예체나 진도 미라가 경치시기 신일로 류디 탭스랑 좋다 아주 냠래 체베 겁라 개인체제 제주신예디 칭허보리 마세 남자디 롭지 슬레브리 군이 오마심 쓰이마리
3: 레스 디냥아메
2: 걔네가 응아 말해 시기업상나 응아 났어
3: 마대 유분 드신죠
0: 가발링문도라 나래문도 대문도 시다중마루 아라디 장게 창설무야자 야세이
3: 我年前呢，绿地贴在长城下边木上嘛，然后我就把，我这个，南山长金摘土嘛是，我这个长个长城嘛，干些把子呢，有个准备。可是你这些能落地多呢？当然是。查到长生就。 마드신이들 리허즈범에죠.
0: 자게 장성 무야자 제비기리.
3: 삼시라 다음하시. 야, 안 돈 돌려 줘. 죽인다. 슈키블라.

0: 珍妮。 같이 해. 네 암락에 챙아가 다시랑 깔래카고 요리스. 까부치 뚜루베 자제 당디게 가다 나주.
1: 왜? 용아, 신수. 나 소주 소아 조유. 차부다가 리유.
0: 네 고쳐. 답하 손들이.

0: 어제 샘샤라 캐랑쇼도 나지 개선라 제시 내가 요미
1: 아 안. 네 튼다시 차이. 저니게 칭허보 타보도 섬냐데 입자.
0: 네 셰콘라 티브틀렌존에 창설응시 앞리 창고슈나 칭허보가 양결샤. 지게선라 캠베실로 토마토시라는 게 칭허보스니데 캔사시도 코블룡 가고시라도 만일 두이 제시 라톱시라 유송게

0: 증마상 루부 토피아를 라체가 여비
1: 아, 개 증마래 대샤맹갈래 내가 좋아하시라면도 전다 가래
0: 샤러, 로부지다스니 예,
1: 같이 해서
0: 샤게 니구 도워시 체장 니구제 빨라 존두근네즈 전시로지다스니
1: 아, 가리나
0: 빨라 짐주쇼 겐튼두 미 늦게자 이네 되게 큰 재수 용미도 거들은 니 고약 특시 배치에 비는 재수 리스기 최장 최대스다고 삼주
1: 니 천들랑 니 고도 마찬 거그리 대고다 하베 내주디게 소수 천도 매자리 최장 소수 삼려나라 마찬의 학술이 제세 천배 왕단에 상근하스티 뚜뚜뚜리
0: 니 하고유 이네 디니 빨라 처음다 좋아요시
1: 또 재미네 전도 한 말해.
0: 나무네 주다들도 장게 로부치다.
1: 우단지 수고 럴리스듯이. 탄트랑 로게나 때문에 시치시. 로게나 앵그디게. 루틸러 섭취 오야 탄들로게디 장소소 니동 주피로 치그지

0: 李和子问给郎月老，你家中送他老大呢？长生呢？我举大之下，但我最听这些人愚昧，三木路也不是当过的。
1: 季先生了，他的长生那句，听人给我做了三十几个，甚至先给去些人民都别难来了的，我做内部听这条子啊，二点四码的。
2: 我对你这这边呢，永远叫你永码是。你这些人没得用。
1: 长生，听人去过他面子啊。特通看地家那边呢，我做刚到最忙个装队多，天天给人给，心心忙那着。
0: 你可对了，长生给有了个检查区为预告公司的主要球员长，今晚公司中干了点呢，西墙呢给领土嘞，你上家前呢，但有些人干没着。
2: 他的那最近在想啥子啊？我给他个协议的，你个资本给，我做财经也不是那多事，我做那管那个买干的给，光吃不进去公司。长生，你都是这钱币呢？我中国那些呢，马上中央都落地用了。其实黄油马那边呢，我做六百斤马干的个，便宜差不多。
0: 其实我做马干装备呢，起码联合资本刚到安塘我车的，个别的矿主看这些些，去让长生当兵呢，哎你，哪可我其他用过的？
3: 先借给俺一起拿着。长生公司钱不算啥，其实俺最牛头皮呢。利和资本日本钱不是破了个的，他当俺做独立切多呢。长生，去了不去嘛去？
1: 俺做长生自动员了，西郊研究生了的，偏做这活什么员？现在长生俺做民工，顾不得去呢，可怕用个嘞。
3: 去哪做工作？念哈公司了，去哪做土质卡里面念写书？一年两届个，俺退休你们年纪了，你们年纪了，年两届做家里有收益。好多年，早记了去嘛是。
0: 这两个停车时，他去哪里吧？俺走，还没三五斤腿就这个。三五斤了，俺这边的客人吐苦吃些，长寿的、狼友的、做学的个，说话的客人个，他去哪不得？捡起我的。
3: 难道我？你点点捡起的，俺他的江城亲戚。华语资本的门卫都救过了，吹头气的，其实李卓全部赢了。俺做长生，利和资本给联动，铁拐要嘛子。华语给滚正两百万多，孙准刚给托他们点头了，提出钱嘛子。
2: 啊，你们是大员要嘛子？你们几个都是这样，三年没退，刚打个从此会议。
3: 用啊，三年从多。我退多了，学过瘾了。天气错了，两点点去也不学瘾。
1: 季教授了，上周你给讲成了华语资本的门卫都救过了，吹头下主事啊。
3: 上周你我那俺们这拉下。
1: 季教授了，其他投资能那么多？
4: 其实上周你门卫都救了，就学瘾了。
1: 利和资本给长生多牛气话三年，卡死起
3: 孙振马西，华语资本了，你老差，省着你了，没压死马西。
5: 这你，罗永别，
1: 啥你写去个？
5: 没去，你让古典玉，阿拉同别。
1: 嗯，第二次是同别。
5: 你让去拿证子去喽。
1: 嗯，要去。
5: 同的，这个晴朗同的阿扎同别。
1: 对这是西。
5: 五年前的账怎么拿了？略通过嘛是。他这双双的你给写些给人我带不进。秦和福他的罗永杰更多是他亲戚死的。利和资本的你们来青棉楼，同到狼院呢卡车。秦和福是哪里？给你听爱这话乱通过嘛是？
1: 他等啊，那顿他去吃呀，是没有去的没？长城他的娘面的那吹肚子呢，先求着。
5: 永安。前呢，林子天做托了， 내수 마대 버스도에
3: 공세 튼다라 잔심 좀 마시다 마요로
5: 센스 디토로지련다 추제 옆제이 돈도디 서대지조 아 디니 화유 경구민의 가절대제 녀락다니 체지체유 데루긴다
3: 갈레카스
5: 튼지토링이 로브 체통마지 딘제토르 삼도산마도 아 잔치니 아라 통고 치르베
3: 혀지 통고 치르
5: 뉴스톤라
3: 시에서
5: 저니 야메는 네 콩고링이 총가 마시고 먹고 저 말이대 도스 팬도도 갑시
3: 장서 네버든 제라 캐리오 마시 뭐
5: 네 아게 치비 견주지제가 우민도 쓰기 계속 수정하 모두 내니 채워 주나 당부디 민용도 주지 네버디 장성게 틀레데 마시 주지 숨부디 마즈 샤니 체규지 간다 근데 전에 라디 대체도 요 마시
3: 심데 마시시 장성 간이드네 최도지 다리 장정라 화유 지문 체제 된대 장성 내든디 탁주 도지 이시치다
5: 야 로인다
3: 로슈 ngema nye pa la ku su shu ge le jia su zhun kan li ri de ma zhu qia tie le tun du yu zha chang sheng xin ka chong ji ji su zhun kan ya xu song za jia ge dang bu na bu di nuo mu du sen bi
0: ne xin ge chang sheng ma zhu qia wi no qie san mo de qiong zhe ma ri ma zu gong si tu zi gong mei nan zha ji ma zhu le pan ni chong bu li jie zang song ni ge qu gu tie le ju wo dan jie niam zhi cha jie tuo le san de guo ri
3: o ma zu chang sheng le niam zhi cha jie tuan le yu ri 장성기 꾸준히제디 키랑게 세유나 띵아즈 남자 사업실이 화유 지분게 나즈 남자디 공주 카리유메 니트시도
0: 장성 꾸준히제디 니 하고고초 이년간즈 냠지자 예레고디 다도 고주 사슬이 십제 합조디 다다 땡기 요마리 제장 워리 장성게 나즈 퍼스시 공리 그룹에
3: 하 디디 개능 맞지. 다른 하나서 냠내면 주네. 지르 냠내 난 소리.
0: 됐어. 야, 이다.
3: 터지나.

0: 야, 개체만 송아. 씨, 출린데 미야 혹시 다그러 봐.
1: 개체만 송. 아, 야주.
0: 가리. 단도선 언니 선배 집에.
1: 어. 가리 재밌나. 나가대 야우치면 또.
0: 쟤는 하와이 집에 계시다.
1: 계시지 같이 오래. 전일에 고부지부 오지.
0: 아, 재장가. 딱 오대 규리.
2: 어, 지게 연락에 다리 나다 두테나 봐 터지나 쉬기. 선이 쇼게 나 총도 개 친부지. 제사 넘도 쉬고래 용마지.
3: 아, 남자 맞지. 다도 두수시라도. 나 단다 알아 카 원배 간이다. 마시셔 나가서 화유 공시 우리 개된 도 말이. 나로 봐. 총부 막고 싫어요. 건저 수정하라 맞죠 제대로 인다 제만이랑 칼리시죠 만이를 잡다 제이다 아 야우시 다 주소 아 니랑 시어 未来

0: 기배 전화 시용이 초고소 공부부두타 청계 계획 강발 초용이 대결치토 팁주 함조 임배 함조 기타계 기배 심체미 태디 兄弟 나무기 치부용 축제 기배 퇴진라 치부처 퇴진 조부용타 대당앙 차롱용의 민대쇼 함 차지로 고 야탄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가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我给爬住日国了哈密日国堂养狗刚汤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日大国土了不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味他们了切就汤天地国土给女不点预备大姐切的天爱人光你参与了国给个国去国给你们汤他的参与了国人阿给国去国给了准备个本种罗给爬住
0: 二退期间你们操作期阿公和龙单位长寿秀罗杰帕主你过去快递四图三天那么些期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预备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过图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部行温图七了主队罗杰帕主你过去快当不能堂
1: 罗杰帕主日国了哈密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冷地土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日大国土了百姓点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他们了切就堂天地国土给女不点预备大姐切的天爱人光你参与了国给个国去国给你们堂他的参与了国人阿给国去国给了准备个本种罗杰帕主
2: 罗杰帕主演技切过天气的解决过了你的国家可不存在罗杰帕主比例特别健康养了罗杰帕主政策吧长前写不挪不松住拉给不利预备普美对东京抗对都天不错开的天气的解决过了我给国家可不给行在罗杰帕主比例特别健康罗杰帕主政策吧长前写不挪不松住拉给不利预备普美对东京酿都培育营长过了测试预备我了林呢我了培育营
3: Dün tü ki xioba xing la, rizzi jinrim long ni, rimxin sè lè rinwa tang dün. Sok cha ta jang, rimxin yar ni lè sè yong wè, ta ni ni sar bè cuwa rinwa cu.

제모 칼라 수제 동보식 파르 르응거나 롱어 갸자게 퇴즈 규규 이나양 세소디 윤투 네칠 테자와 사워두 링두 축대 초슈르세 리게 맨네 진더 파르투 뉴슈 유규 서주 강마 린신유 테니 딱다 동겐티 툼보르게베 상와 인시베 天南门不堂，牛儿家居土街堂，子孙修仙院。

Yun tu ji xiao ba xi le. Zhe zi zhen ren long ni, ren xin se le de ngwa tang du. Suo xia ta jiang, ren xin ya ni le se yong wei, ta ni ni sa be cuo wa ru gu cu. Chao xiu ji qu nang tu, zang ya cu se cuo xi yue ba tang. Gun ge le la ni wei. 콘주인지 센당의식 속초 제디 나와 시하링기 군예 된도 처지 안사르 제구 제구 제구 테니 콘주 세최당 리쉐티지 장년티 춘진 잠투 데디 고뇽뇨 제니 니고라 뜻십치기 속자 신튼주 구신유 Sambu Dala Thi, Zang Nian Mi Dun Tu Tu Ma Na. Ke Kukup Tam Zin Che Ni, Che Gyong Dian Chi La Sung Ni, Mi Gyur Dang. Sim Se Di Ko Ba Yi Cun Ba Shik Chung Yu. Te Yang Zang Nian Se Shu Chung Wei, Sambu Dala Nian Sum Zam Ki, Kon Zui Se Jin De Ba Cim Tu Ki Yu. Se Dung Yi Cim Ba Chung Ji, 장년 칠 거규 체바라 마튼바 동부 예가식이 토니 쿠스미르 롱주르 텐젠 종라 데데데 뉴슈 유규 류송 센주슈 충투 동기 캐딘 정구 말라나 응주 티코나 닌직린 데토 테르데 장년 장번 유도 세베 민도 장유 장년이 뇌매 걱조 속자식 임바탕 테니 뚱주탕 뒤냠이 인시 테라 속자 감기 교르도 쓴부 세장 죄초 텐죄 고탄 용시 망치와 중국 공동탕 광시신 진니수 태비외배 테니 중국 림바탕 부 존에 리기 속자 대식시 장년 장바 능신치 고탕 류폰 여장 류토탕 중 메딩토 바제이 빈여집 내신 냐제 미바탕 자외나 민티다라 토바식지 태양 숙라시비 소폰 효용 종일의 혀미도베 장예 곡조치리 또와탕 중마 사르링넨 조괴베 미체 타돈 중마 본부태양 곡조치리 깊길 제툭덤미 대할때 콘주 곡조치 제 대외 부신탕 선부달라소 속자 충제리 송규레 특시에미 실론 당외나 차라 주푸이젠시 룽규탄 조아니 쇼규르 젠데 나세지 커인 손딩기 베바탕 장베리소 추십치기유 동전 진제 드리기 맥시 상외 테크이니 낙트지 속차 통통 장니 년가 여바 하코체 팀으로 소부지로 약수로 추난도 총대 추난도 급치 대다 제제 창외 추난도 그러면 23지 대투지 년가 세외지 신의 추카라 뭐 물잠 물잠 체네 네고르기 유체라 뜻이 차 추부체바규 년가 지양 매부 초르체 콘즈 무투 예딩도 녜뚜기유 나와 죽집에 남의 삶 우균 장모식 장초안의 추비용외나 윤카의 르의 주제 림기 마르차부탕 장예 척유 배세장 치대도 송유 태양 주제 시시도 중앙 맨찬주두 콘즈 작두 파십탕 신구 낭암 타나삭르 펑림투 임네 군녀르 기규 장녀르 도곰작베 뉴바 케바와 신덴베 롭치 잠탕 타나 로직 잠진 제카 강양 사괴메 테니 콘즈 직벌 업당 좀벌레 유튜버 총리
铁橘子三块来套，与南土白就进行讲，饮食不济。端端年，老林在山丘边偷食糖，三半天被冻坏，偷进行讲人。云开日为南川土，日来新竹给老梅接土。孙浦我不村不堂村不欠年，铁大哥，坑不下住就日过江的，哪在土讨论主意？日来新竹呢，哪位女的拆的？除了在推了盘了，也是铁桥边。天恩节东主堂临时拆牛外，天内那周的这些人给干扰别人。铁三二的亚尔屯北兄弟拆卸塌了，搬送设备更新。铁大三年外，几股设备新厂找外，日日新竹这边名扬，铁大人托过信任。搬送铁大，差国北牛不点北。开始缩减了面卷泡菜，铁本从加入咱们去南城长安周围，铁里缩减出马来都不行。

목바티 충을수 겸조시 자습도 입에 차례 차가 손이 더도니리 세미 왠장 팅리남니 나분의 추도도 반도 총은 제신유 콘조니 디겐 드마티 임베 코심큐 디로 롱주에 간다 치미 세보로 시지유 차례 차가니 르폰 침부 대장미 칼 륜더 머무지 여부탕 조 종교 호조기 서규 가지도 개비유 다도 저준 좀제 초공소 되진 뇌세 대장 매비 분도 되니 정이 딜랑한 컵투규 정신 흔줍기 좀더 즉시 거규 공수소 진중아 직동 좀네 쇼종 제고초 대다중 카도르고네 추도도 되어바테니 더디 타도르투 네나 텐도 직짐 사타무여 교제 낭토 니순겐 키르웨 소다와 텐즈 소보종을 딩기 게링토 경데 조시르 파다추다 제부탕 초조의 대장 겐린 자제도 하르호리 부장매지 쇼종 사지 군수 폐무치 내금의 수적 균담가치 웬디 쏟아와 직부 가사 강도 꼬리인 세신유

추숨신이 나위 슈트 지신식 인식 개매보 대가 콜레 체장토 개접나 저와 추뇽어타 롱치니게 야르는키 서두시베 캬롬트 차로에 세나 세콜라디니 최제 슈첨보 차노에 급수 정거 뉴스인 체외 사감 책임 망부신이 뇌매 징을 망부 뇌유 휴식도 교로에나 추숨신이야 정거 호조타 샤르초 서귀 카지도 제사르토바 마세 추숨시 리기 동부 디니레 하메베 다자 동규 계급 림바 탕베 존에 송겹기 리기 지신 체수 담퇴 중화타 테니 자치 지신기 요르도 쇠부식지 태양 고동 원상기 김상르 최 낭토 외르기 매부초 팅아 큐디 균주듀 나다른 종외 동부 디니 통외치 Shingdonti sopta ningjibu iwan rabdu chokdab. Khonzu dongbutini uysu chayni ti tashir si kim junne chuar rueshi. Chumichu tapar dongchen tini hashin kongtu gorni simnyu yugu songgyup chayshin yu. Gonglu gyechula pepe wenyen baulagi 东西地里的松脚切行于看一次的空气地里人当鞋都没把银把欠别人该行靠北干部空堂那位新地里接了接电图日外呢干部空气那新地不久的娘子去于 태양 서구 뒤롱키 남달에 디루 뉴의 초유 링웨 추자 기사는 육부유 춘진 잠키 추자타 차르젠시 장세 자규 테니 공기 시지 치슈수 진배 내 뇌식도 지지

태양 예도 20세지 런다와 고발 광동 신체 낙래 체리 심주 강기 세십미나 허외를 오루 체르리 단탁제 제부규 그디네 자도란 무리 니유바시 대단 낙주도 캡지 강사람 미토하기 인답자 후바를 되네 시우주르케 국신유 Дюндюсу, хэвэйжу.

대단지 신타 쭉쭉 진보 담라소나 소대 제바 강시 대신이 고르키 자습타 준리도 통망부여라 대다조 종근디 줄후규규도 겹게 챔부여 배바더리니 견통키 레지속자시 인바타 치수 손에 구류 현도 침바탕 장보르 용도 침바르디 대타자 랑게치

0: 사수의 뒤수 의와 쇽나초 치르 푸르쿠츠바타 동자 중중은 딜이 신계난기 젠다디 인베 쟁아 지구타 배바 日本선 대신한 균도통망외 日记속자 송기유 의와 쇽나키 쇼바 파르메디기 커이순 딩토바마세 미수 눈부 대신한 세리 유미 최신유 배바더그리 젠티 자오토마타 람시 우곰네 그삼야마 제발 랑사르 데디 파르베 메통메 체도 정류지 처리라 데네 정니 니고르티 쿠르유탕 시징제수 책덥체 루버토 의와숑나티엔 디시낭 포르요 그 지구식 송제 로그이딩도 포르네 심세티 디가레르시 롱수제 자탄자탄이 유슈 퓨리랑교 퀴티 자단 치슈기 체식지 디게 롱주로 중퇴 양시 주균 체미도 육신치배 테니 리기 속자기 내자사 임바 강시 대외한 족바츠 족사타 팀시 양시 뇌틴지니 시베 메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제바 젠비슈규이
1: 年年在当, Nabu Yugunyanze, Nagamba, Satuangba, Najudumba Zoki, Nagun Dibunyeti, Yufang, Nadan, Nawi Sushikan Lepitang, Nashangwadang, Zangsi, Dajunji Tene, Kiki U, Jingwuji, Yufang, Nadan, Nawi Sushikanki, Gengwitang, Shunu, Chukutama, Ninda, Himinga, Yamni, Nanchola, Himi, Luchitang, Shijakan, Nanchoge, Kila, Diluki, Nawaji, Nawa Dibumimatang, Nawa Sukyaba, Satuangba, Tushun Yamba Soki, Nedu Yuzi, Yufang, Nadan, Nawi Sushikan Lepitang, 那我无知查过手机那位内置月子预防那打那位手机看了别当预防那我手机看给那我不当那我张世前的给了第六给那我时间给用给母鸡同大银行黎明昂陆之上时间两名前能说那我当那位内置月子预防那打那位手机看了别当别当陆之卡巴两个月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银两者老了覆盖敏感给他追
2: 年少的女子，十年养子的配备，门庭，他着养茶杯，他在杯里居然。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汤，能空卡吧，能去养死团吧。过那过一会儿，六七年头，六七几阵节目都快说给，下面你去团时，脚步轻皮糖都配汤。
3: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鱼白，下面拿出就是洗，最新给凝聚立住白，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鱼肉囊，特别没过的汤，那我拉普通没变汤呢，小鱼刚也没吧，也内上头。圆通下面的热汤，调味人心气下面捏了偏不圆，鱼肉用了些许鱼白，些许白切了，给淋鱼，卡巴昂茶，来我给估计，出松果果。
4: 古楚松三年，他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子，那么才地亏卡住，青皮汤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拦，老个路冲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在冲康。哎，哼，我这个大事呢，刚把困不得个，上不得不有吧？大连马个吧。
5: 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来见过很多的，这样，投入得不起，死也难些。
6: 大半年以来，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不知道，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家投入的吧。五辈子只心去摘取全国田里，开始过那趟，收了，那不起头给走啊，吃毛少，这些忙不来，都领钱把是银币。 地摊去摘取一百趟七百，去给五折，大奖七百，投入的。五辈子只心去摘取全国田里，只心去人忙不来，都领七百，吃么二不买了，全心。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제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장볼라 세시 유베 므라 린나 므라 배교 이
1: 여튀기양니메차와치나공헐롱당외장슈슈로게파주니고치쿠디스토사퇴남시키케추르밍네세유라니고키뉴부양챵부딘유베나공당니콩크드큐양챵부유리제바균디엔총고르소치드큐양챵부유대외니고당롱고철추양고토블라수불균치수체레부싱운토베마치모동양가부싱운토칠루주디여게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
2: 야민 김비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러칭이들 러스틱 진제모도 와서기 야민이 춘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고모 치미심부디 가리치미레
5: 빨라 ये मां शुरगुयुदा पला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मजी थिबनांदा
4: मादी छिमसिमचे जांगजांगजे देदे वेसे मारी
5: वेसे मारा रिबाला पलाकिरा सिनांदा दिनालिया पोलेगी शेसे रिबे सिमाचे तंदो जीमा जांगजांगजा इबमाचे छिमा रालिया युबे छिसिमस्तवा
4: वेसे मादी
6: 龙你需要的金边连把你不进我没人呢需要了这水边马的不能要是我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米银子金边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马如果地区我原天刚长期为什么马的地方扛破个重叠的冲水岗国大安杰吧为什么马的地方扛
2: 야민 김비 너궁 대부 매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러칭이들 러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민이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스토 사퇴남시키 캐치르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부양 챵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크드 큐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레부 싱운 토베 마치 모동 양가부 싱운 토 칠루주디 여기 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0: 노게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노게 파주 뷰레 더베지캄 양의 노게 파주 진짜 봐 창제 세번 노부 섬주 나기 뻘이 유베 pumi du dongji kang du du temcho. Kede tengji ki zhe zhe goro ngabdi gubzu khotge simzi, lo ye padru bule dupe jitang, lo ye padru jinzi ba, chak jen sheba nubu somchu lagi bari yube, pumi du dongji nyam du pekyo yin. Chang bol la cese yube, nguan la lin na nguan la pekyo yin.
6: Tayang
7: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口下了你让了别去当亚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记录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8: Mirju Sambia Wok, Hanli Fang Tsongkang, Lingor Shalamki, Gekab Lokche Katri Hanli Fang Tsongkang.

0: 야, 랑 럭슈 대유.
1: 야쇼.
0: 잠니 봐. 잠 대유다. 계징 마리. 아주. 아자 유빈. 랑 같이 하용 봐. 랑 겹쳐 참 말 내가 지금 잔다 치가 용비. 근데도 내가 기부도 게. 기부도 저 인허게 소지 판라를 꾸지 지라 러스. 내가 하게 남 상신기.
2: 쟤는 뒤샤. 돌로 큰자 뭐에 신세지 더와. 도스네 레다제 손네 내가 신다 유베.
0: 내가 캠메.
2: 내가 캠메네 년나 클라사가 쉬아.
0: 클라사가 에.
2: 응. 만저 저부터 얘기지 제비. 랑데 내가 주자 땜데 쉬고 삼치. 머신에 랑 윤흑 소급 친지르 칼라단 거드거
0: 응 자승구딘데 마시다
2: 다첸 두스덴케 윤광다 토유
0: 영아 광다 나 레다제디 저 윤흑 남광자 레지 니 님도 깨단 거
2: 영아 랑게 럽시 아
0: 아
2: 나 죽인다 광다 토유
0: 아 아
3: 윤흑 윤흑
4: 方 云鹤,
3: 와르치미노, 지, 진짜 솔로, 와르치미노,
4: 方 云鹤,
3: 云鹤,
5: 가르쳐줘,
3: 라미가 가르쳐요,
5: 라이프, 둘다 유배,
3: 레허유, 좋다, 미디이노,
4: 대니 쇼 말봐.
3: 让爹娘爹去喝酒啊爹追那年听说送子做不赢也是多少个待遇的让懂着的别的天了下爹追那条件出糗了吧咱们追查说呢让爹追那追去做不起来谁爹追女儿查不起去喝酒去啊让爹追那别的早晚做爹娘一边那最连给女儿前面喝过酒哎
6: 가리
7: 저와주제마 대비는 링게 화주 투시
4: 장사바 란장 미르 신인 성부도에 다들 다 잡아 차용기
7: 다소치 매비는 제주부가 쓰그지배야
3: 네 제주부가 이리 쳐샤 내가 채우래 이내 유허 옛날 채우 개그 내도에 삼당으로다
7: 니가 쓰지
3: 가로 채우러봐
4: 라이프게스나 아주게 양을 가비야리 쓰여리
7: 잠만 좀 마셔. 아, 주니에 중간다. 그 주문 좀 하시오, 씨.
3: 랑 중국 다 러니 쇼래 사르다. 나 좀 매우 청소 입이너. 러주 데레드 보고시 다게 사르다. 가셔서
7: 부기메 잔다 저와 하려 씨. 미소 아주 남자 말라마. 장남 자체 할도. 말랑 삼시 못 두자 체지. 기세 두 바샤샤네. 주저 니 러주 메 다오시.
4: 가래 가고 저 그리스. 니에 된다 랑 삼시르샤.
3: 다래. 랑 삼시르샤.
4: 지.
7: 다치리 기니 대용야. 타부티야 씨베.
3: 어, 예.
7: 여보제뉴아, 지만에 나 방유흐라. 도수고르모도 시다 잠마즈마슈아.
3: 예, 하시에다. 도수고르시에이라. 뭐 주셔야 고르시에이.
4: 지.
3: 메시 하라제 되니엔베.
7: 상라데바 요제.

0: 다다 찬이라 고릉압기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루주디 어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베
2: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에 람보로 친친의 말에 한리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정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4: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2: 苏水这门牛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么就长期婆婆当苏水这门牛呢就是地里林子去婆婆当俺的休息当呢水也不是灵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没没洗洗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
1: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노윤배
1: 이기장 위배
0: 아아 클라스 균이기리 얘 클라스 와친 거아 유빈 부 계승해
1: 어 계승아 유빈라 부자빠 대그스 계승아
0: 부 계승해 샤원중 갑시라 중위기리
1: 갑시라 중시야
0: 然不婆 갑위배 슈거 녀란부 부지기화
1: 부다보면 가르쳐오네 나 갑위유
0: 녀댄댄부 부지기토우리 디?
1: 알레 십주디네게 비지네 대신수입가시에나 리체샤 녀란라 도스 뉴비
0: 영아 然녀스게와 녀칼라소하신구
1: 어

0: 어야, 뛰어봅시다. 어야, 성문 뛰지야, 손 속인다.
1: 가리, 디리 알아 동구 유배.
2: 교수들다. 아주, 디리랑 레송 마 교사, 제시리 중이다. 갑중에.
1: 갑도, 땅 안에서 디구를 대체, 라님도 대야 요시.
2: 레송 마 교사, 지만에 내게 대라, 쇼와 토탐 치요시, 라님 큰 지태를 약해 동라.
1: 란로 디브치, 니 랑 샴치 슈미요. 야, 칼라사드.
2: 용아.
1: 최윤허.
2: 응.
1: 디샤근 제스치네. 켄자시도.
2: 켄자카도.
1: 미창매. 나라니러. 다단 켄자시더기. 년삼바 디콘러 란다 아자 유빈 가로 증뉴여르 바 체자 미 자마드시에그 여리 생기
2: 아주 미만세 사자 자마드시에시 머신에 대도 신사비 내주주 미컨 주문 주셔야라 나와당 마시 뭐
1: 응응
2: 야 교수다
1: 응응
2: 예. 샤넬아, 랑루 영쇼.

0: 푸 과거 너 용기이다
1: 호지 자네 가 받침 봐
0: 네
1: 호지 남시 정우 된절에 냐스 마친지 겨울다 아
0: 겨울 말해 어 탱을 아무나게 나한테 제 소녀여 포모싱이 탄 대투라 냐셰 탄도미는 시라핑 그다 디마체 냐셰 텐즈 如果 초대 디네 볼때 저거 봐
1: 근주무 좀 하셔다 봉 탄도 춘주여 봐 如果 자무 되면 또 제 불가능 그저 저래
0: 어찌 부과 그 그래 년년라 어 냐셰 장자세 如果 두게 돼 如果 민도는 보고 된다 그러 봐
1: 다지스 겨우 돌아 강 장무 스트리너마도 캐지
0: 남자 보세요 얘 랑세요 드링 아무네 롱도도 가 뜨다 냐 챔부치 승도 줘 추나 죽다 카바 도수베 냐 챔부치 승도 줘
1: 푸 뜨다 터징에 바라게 자는 냐 챔부치 승도 가
0: 냐 챔부치다 소디야베 아 부랑 띠야 말베
1: 왜 드링 피 소소 냐 승가 침 하코베 소르제 켜는 무이 뭐지 나
0: 어찌 뜨다 푸용아 뽀비키 고스도 가 아 Papa ni asim kasi bah aku beri, je mana ya? Je mana
1: je?
0: Mune asim beti berada. Balat tu
1: je na, balat tu je na.
0: Kuya je ah.
1: Tapi kau setuju lagi kau?
0: Ada kuda, ni ada tu uyu tu dia, cuka siapa tu uyu?
1: Aji, jangan ni lah. Oh, mengu ah, mengu si, balat lo le semua, mengu ah, pun di le kalung ye mesti, mengu si oh. Mengu a, mengu si, mengu si. Bala ke jalan ni saya kalah suka. Mengu a, bala ke jalan ni saya kalah suka cinta. Mengu.
0: Lai Fu, susu kau ni ber. Asal la lejo yu kita.
2: Lejo yu. Rangga tanda kencing sepeh ba.
0: Asal
2: la ina si. Berdan jurje, amala sepeh ore.
0: Jee. Pedang yang kurang kuri, amalas pedang kuri.
2: Tada, Yuki, ngam jalan tu ke?
0: Ngam jalan nyeri sih. Masih siapa cung tu ni nyam tu siapa ba? Ini amalas pedang yume.
2: Cemana Kim Sajik macam ni?
0: Des. Ngajen ada. Amla.
3: Wenzhong.
0: Ni kira suka yang dia.
3: Yuni
0: lewat dulu ke? Yang dulu tu. Amla. Tinggal lewat dah. Cukup ya bu. Yang lewat fuzi.
2: Acha lagu kamsa.
3: Kamsa, kamsa.
0: Nanti langgur juga grup ini dah. Singa kira suka yang dia.
3: Aji, terima na, terima.
2: Aji, terus sung mari. Ni acha lagu macam mana kita
0: 来斯特切呢阿姆拉你先不在那片上过来洗澡看一下阿姆拉我这边的出席不许多你也属于装不起来别的洗衣服的阿姆拉我最想下去不能说弄清楚的记录送到了子有账让大人过去爹妈在山西有不得只能丢过账出席不要人是阿姆拉玉平给阿青阿阿就爹托干送子 미소디엘레네 콩고마리 너도 겨그지 키라니셰 초마티브시스과
3: 아니 하고 위에
0: 아무라 모레나즈
3: 아 영아
0: 테르

0: 자가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도 세감주 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 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치 링기
4: 자야 오스차샤
5: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6: 미주 삼배워 韩立方 从康 林国小兰体给科普洛特克制韩立方 从康
7: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불도와 대. 예,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8: 뭐,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9: 야, 민김비, 너 홍대 보면 해봐. 너 홍 가봐. 너 취향스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体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유베 셉슈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1: 링고 딱젠게 헝고 디 권제 칠로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리 심제 제체 국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메지지 아님도 깔려겹사 드리는니 링고 딱젠게 헝고 지 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다젠 한고디 바라다 아무라르 피위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마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12: 년년제다 너고 유고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너주 좀 봐줘게 너고 대본예제 유방 나다 나의 소주강을 배다 나 상화당 상세 다중제 전에 계기고 진고리 유방 나다 나의 소주강기 경구당 신호 주구상마 인다 희민아 냠니 낭초라 이미 루즈당 십자가 낭초게 제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 메바타 나와 소개바 스타주랑바 주주 냠바 소개 내주 유지 유방 나다 나의 소주강을 배다 나와 우주 타고 소기 나와 니드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 페다 유파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고타 나와 장지 전에 데라 딜루기 나와 시지 예용기 무지 통다 예신 리밍아 루지다 시제 냠린 제나 줘 나고다 나와 니드 유지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 페다 대단 루지 카바 내가 제 구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동기 냥젤라 후가 민간기 가들

0: 로조토 당 중앙자 예시 지역 관내 마조 하초 세르나네 당유 메르모리 니바도 샹부 전쟁시 부르고게 제 니바도 당 철수 남조 윤교 제거 니 니바도 힘자 중지기 철수 남아 유급 소 가제 레드기 닌도 대거 시
1: 지소리로
0: 陆队员外国 我给他操作别玩，真做你这边连个领主也不行了。啊，爹就去了，那么三天就要去到，今天这边连个，不如他们不去了。上了，龙云发兵哥，领接到了，当街边上说。

0: 아무도 채 신부든지 선유매 채 야구 유배 마채 알아 야구지도 안주 아주다 융허를 야스고르다 좋아 니에메지데 로고 천수 유자 아래 앞서 인성기 되다 니에 초구 소식문도 카쿠부르 지게 딜레 안주 나글로디 링유핑게 첩시제 세진이 시그리
1: 아시네
2: 아시네
1: 아시네 야면은 아다 술주다 콘란즈나 우지지 아무라 키랑게 쏜다
3: 지 아무로게 장게시에 도움인도 현주 러충에 시다 시
1: 영아 재능 예시인다 녀링에 맞주 사주 숨부터 일찍 깨지 맞주 소와 야리 열심 배제 심은디 슈기 디네 계정이 일겨인다 소식 팔라다 아무라 고소 세단다 내면 치는 용의 뜻이 믿을 수 있이
4: 영아
1: 내면 치는 용서
4: 용서
5: 용서
4: 용서 용서 용서
6: 아라디아 오스도와 내스 아자라 니에스 겨인다
3: 다메
7: 아라 신부유네 최지라
6: 야 세서다
1: 세서
6: 세다 수지라 你也自己你心意
0: 是的
6: 我大家耳朵羡慕就让俺引起羡慕去我念你的我的阿朱如果给苗虫呢爹用不得你那么那里从外地不停的给有个三三不行啊其他是对的你上海的有表朋友去那么里偷偷我不顾你请不停的去俺我那搞不懂你那么那里给他去这你才用多啊我念你你也当的毛主席掏钱拿输赢了，地亏的别修别连接，偷偷收起饭了嘞，掏钱拿输赢。
3: 喂喂，
6: 你的，
3: 俺也是年明白。
6: 是的，那俺妈嘞也是你的。好，阿拉长马江用多哎。
1: 用啊，用啊，
4: 你
6: 的，
4: 你
6: 的，
4: 你的，
6: 你的，
4: 小大你的，
1: 小大你的，
6: 掏钱拿，掏钱拿，
4: 大你的，
1: 小大你的，
6: 妈妈，
1: 小大你的，
6: 掏钱拿，
3: 掏钱拿。
6: 阿朱，
1: 哦，
6: 最近你学的？
1: 阿姊，我写信没？
6: 阿姊学的去，
1: 谁学的阿朱？
7: 最近你学的，
1: 前头我写你的。
7: 哦，
1: 我听说那是人类是开门，前站放运河的，大把铁皮收入。我哦，铁皮那个，感觉最近你写的，哦，那么是干钱呢？当个各种地来钱，怕么亲戚呀，毛主席、铁腕亲戚呀，俺子厂么，铁腕全部用遍，这些没得收银。
7: 小队大夫
6: 啊，
7: 让团大请俺阿玉。
6: 是的，
7: 你阿们啦更允许动啊。地里地平也是，今晚呢俺你不错给你的，因为俺得准那中间算账，速通密度上给速落去的。俺得准那去速马学啊，偷偷玉平那嘴的马学了。
6: 啊，是，老对不起，你先慢点。喂，出去了别个多。

0: 유호 랑게 도서 망종아 도서 야공과야 랭게들 안 째자 총재 야고토야게 좋아이다
1: 주지발라 도템나 랭게 리조톱슈니 좋아 추수 마담지 그지 미텔레 개톱지기
0: 완주대 랑 얘게 담서 구제되기
1: 렛츠 루드소 저주 내가 저 랭게 지부 째지 네게 지다가다이 등게 리조체다 쳇지 딘자르 예수체니 딘자 녀바도 앙탕보 샤오시 그 뒤에 딘자 세야디 심난 샤두치라 상면 시수회
2: 셰고
1: 사무니스 예라 굴 고마부

0: 让给自己觉别。阿姆达摩托吧，老卡最主不得。
1: 阿姆拉，既然我这个下线，咱们落谷裂心。
0: 咱们记得落谷裂下，让给阿姆啊，顶级大别啊。
1: 아무라 니키라 켜는 진유메 사무 풍예마 집시 아무라 로마무 니키라 따도시와 추모소 사무 풍예마 집시 아무라 키라경아 갑유나 내자 니두다 내지바 나키라 징기 아무라
0: 나라시라제주 아메라고 소대제조치
1: 아무라 아기라시라제기 사무부야지마소
0: 아메신기 여기서 탑쇼소 말레아가 저와 잡으시 맨매치도치로 요마시 아메신기

0: 지가.
1: 아무라. 드릴 예다지 안 앞선서 기라는 셉시인다.
0: 아, 진이 귀이 강부주지 가죠래.
1: 셉시인 조비오시.
0: 자연이 가지고 왔음 부도.
1: 나 같이 오세라. 기란다 진주미 주시고 왔음추.
0: 같이 오세.
1: 귀를 무지 애매해서 까미소야 요가추.
0: 쉬다.
1: 암라. 티링키라라 휘핑토나 주게라.
0: 토주.
1: 하네.
0: 휘핑 예만네시. 삼시 토부다. 야르부 당지샤. 녜마. 포모메샤지 수수주오. 노브자 첸보 신부시. 쿠르샤. 교르제 방지러 예비 남자 요마리
1: 암라 지만의 유핑토소나 팅웅네 주 수마나 아몰 로디게 나라 유핑게 칼레스라 겹지 레라비 요마시 키랑게 팅웅네 주 소비나 마라기 용마시라 나에게 용미도
0: 아지 네 셈에 네 셈에 셈에 마리 왕문의 고추에 맞소 네 마키라니 참불라니 님지 카첸도 지금 마시 뭐라다 지모도야 가르쳐야지 아
1: 암라 네 키란 수입이 봐 나 태인지 신유예배 미시 키랑게 나양게 수입하세지 고사부지 주바진이 용도괴라 팅윈의 주디게 제임나다
0: 아주 유핑유로첸의 가하라
1: 아무라 아주 양호시라 요시 레그 준보다 법차고 나 레창마 마하수수치고 왔다 샘즈코에보다 헤메바 크르크르도 조디 마하게 예소김 유요다 你 真结实，给谁阿朱买笔呢？谁去让小谁摘了？
0: 吃连锁呀，谁都没让那么领呗啊！
1: 我打阿朱爬了几多鱼，木奈有的。
0: 地要我要的，皮个要我要的是，我操你几米多，没做鱼品对的，这个证件不过你几多啊？给谁没让你陪那么硬呢？我操要的。
1: 阿姆拉，大弟告诉我呢啊。기라레 삼님 제모 주었다. 셔스이나도 이다.
0: 아지 아래 제조.
1: 야. 자료도. 지능도가.
0: 아 지능도.

0: 수인바.
1: 어? 세세 마이 키란 수인바.
0: 아 나나 차이. 아 데데는 주시베.
2: 키란이 머신에 수소 카체도 요 마르버.
3: 야구도
4: 娘子你您是人家国走哥。

0: 당가치 나와 서주 라마타 나 우르네 시미디나 지다치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메바 소기 휴슈 냠지 능주 치미 나와 네드 탑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능수 동와 서주 라마 나와 니제 소 유지 전수 당 나와 디당 디네라 피다 무일로 소제 켄게 제주바 조우지네 학상기 셉주 주비니 개가비 리버타고 나와 치주 면주 요체레 현재 야라 토보 미디어 와제기 지난년도 뉴움지 제발레 덥시사
1: 谈的民主国呢，李密托当届党十届成立，大众提醒李密托排聚前众。
0: 这首党改用给冲击加拉森预备募集那位地摊的人，偏绿政府国内那位那对拉斯奇奇不尼给那位地摊三万多人。
2: 三年，拉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逸出。三年，拉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逸出。
3: 跟我这个大的事呢，刚把困没得个，
4: 让我钓个鱼吧。干点嘛个吧，我拿嘛去吧。你我钓塘出来见过很多的，这样投入钓不起死人那些。
5: 那半年以呢，林哥打见个很多的朋友呢，也不十几多。林哥打见个很多的，见过个钓塘了，松脚投入的吧。
6: 地塘的那边错街塘，
7: 今年社区年跑拉不远。今年社区里每趟街塘跑二不远。石洞路村。吕中为参。长安乐托南陆军面具今年社会路门前杨大姐的地堂堂马王班松江墙

0: 계급 기 림바시베 뉴욕 대뚜인 제대 블락다 제바마세 레든 속주 뉴즈 포귀투 nga yobari 계급 피게 울렌키 중앙 윈지네 고르팅아동 규티 제디 광시 키 뉴즈 레든라 잡교 제요바리 중앙 님시 리쿠네 응바 제바르치나 마웅베 닌숨나 화난 소규투 응아르신 차바 법수 요바타 눕장타 화베이 장샤르제 세규투 튜둥키 작자르 법수 요바리 계시 지접 강생주로 중례칸키 지지 니슈시닌 장람 사르베 토키 베더바시베 중치 사르규베 응오제 손도 쪼바타 체지 뉴르시 토담캬 공기 응은툰 비친 튜밍에 중치 사르규 바타 응오제 비리 낭디 릭덴 슈고타 닌카 립시레 덴자 주용 뎁둔 킥세 센제 뉴르급소 캬공수 까 조르마타투 체투 자주비네 뉴슈 유규 미마 망초키 체소타 겨노르 덴차당 지조 덴링라 송경 제베 뇽완냠주 제디 뒤럽 사르베 체지 뉴르시 미네 낭년 상부타 겐 쿠르심 응은바르체 유바리
1: 중국 공천당 키 표총 당원 공천링 루기 수미 탑진버 랑게 기미리리 튼타 변조 조준 탑초기 표총 고치미나 중국 민망 칩시 춘문 총도 급주피비 개용 우윤 행칸키 주시순바 루튠 정우 뉴시 겐베 지루니 동야미 니슈저 초르 다와 게베 체니 슈시닌키 치추 추츠 숨탕 가르망아 이토 비징토 구시부탕 공로 듄주 튠니르 피브기유 이랭키 뜻이 초고 초관도 담주키 지츠니 슈숨닌 잠베 화무츠 초관니 주규 테게 직수서버싱나 초관니 주규 걸키 이랭키 덴비블리 게웨 추싱라 므체탕 강야 슝시 수동서 각동체더 주규인바탕 뜻이 초고 레종치켄 초다키 추싱포 마마링콩 예바토 뜻이 초고 초가 도담주니 잠베 지게 추싱기 민토데니 므미 네트 미트 비치구싱 티니레송 추승肯容器器, Jigge Chusin Tanyamle China, Tia, Ming Tunan Chukuimbashi, Libunun Kenyanjo Simbe Yirenla, Meja, Tumongo, Song Chutun Sibenan Shugu, Dinshujor Gorki, Singul Mingne, Jisen Yushinin, Yirenki, Chinjibujin Saba, Baja Egi, Yirenla, Musi Dinshujor Machunya, Chutungi Kondo Yikata, Chudur Chibetri, Yirenki, Sagu Dinja Gin Song Chigu, Chungu, Dunsin Yu Chibshi. 진대개베 체드윈 소드어럽탄 토르게 버그스덴제게 메제 투몽고 송추튼시발 민다고베탄 추튼테미윤이 냠딥기 신륜체로당니 켄조 초컹룸시라 찰체제구포지 게컵순불 제구포바탄 직송수 지구인바탄 추튼테타동 게컵순불 켜콘카기 곡송냠례치쇼 체로동규이바시 버그스덴 까마기 척추베문이르키 지체니슈시닌 초베니치티 이렌러 바제 에이 응어주 체벌신나 섬지미 윤니 예렌 탕 버그스데 와 초니 냠레 치쇼 체루 당니 무투 서쿠 그 시디 탕 덴자 송경 체교 베바 차치 임시 여름네 튠키 지츠 니 슈숨 니 세자비네 이스레 케죠 천장부 능어기 네드 서치 수 남찬 조준 치규 메바 수규 다데 담오시 여름네 튠키 이스레 케 지유 조준 체시니 게컴 니부 추실 자외 차니 돌균 동외 차주 시리 지셉시
0: 팅디 센규르 년지 슈신
1: 팅게 三公节用。

0: 지지 분위기 나와 대단 세월 중이
1: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총종기 잠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총종기 잠 가방자 내고지 구지 주지응아 안니추
2: 차제 저도 힘도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처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팀의 결어
3: 서준 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 치 튕길라 류슈지 마오비 치 삼베구쇼 겨준치 지진이 복된 튕레 리바키 인류 구쇼
4: 중국 지진
5: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승의 피비 면딘 카초 양차비 하세 뷰리 기자
6: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부타 너군 가봐 너 취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대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허고총기 니통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8: 코위 결원기 독지자민바라 여와유도조이 준대 세기티신 나라나르웨 냠조미 천부이바 나저신신 北戴河坡镇乳聚切，酿造米酿，拯救小肉。

0: 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是这么多这么久我们家家
1: 조선 단삼 시장 무관계 무비야로 지금도 재상아 졸려 탑시 휴는
2: 미소 야민의 독스나 기랑의 신진 무관을 식수운다 난조 무비야로 제나 난주 등계지야디 균태능 시체의 지마 무주보다가 글리글리 젠다
0: 말베 아이나 영아 내 신진 무관 삼료로 스겹지 기랑조 무비도 야로 줘
3: 여자다
4: 저분에다
3: 숙제 둘

0: 전화가 또
1: 온다. 인구 칼라 가르르도.
2: 기랑게님 나양 시도. 수치위라. 기랑게님 나양 시도 대이다.
1: 할래. 야죠.
2: 응.
1: 야, 조세. 가르쳐서.
2: 아. 나 저거 나스덩기.
1: 그래 나스덩도.
2: 대.
1: 야. 어. 야야야. 니랑 개박혀. 나야 로아. 야, 니 개박한 사셔.
3: 조세 가르쳐 그래.
1: 보고 시할 배배 매미도 해. 장게 아자 안나자 계시 제가 교다. 매즈 도움도 직되셔. 야, 조세. 디소다.
2: 디카레라.
1: 디공에 시리시리 단교리. 제변 주탑다. 먹고 나라 두고 셰디 디센 펜십 토유. 장도도 두고 셰제 루시 셔는 니가 열다. 야, 요거 디소다. 얘랑 출루. 야, 추동다. 추망스토.

0: 라게 창고 개고 마신 거.
1: 아, 네 창고 개매. 네 삼디제 등주 뭐 중아.
0: 겨우 야오디 마타피나. 심나 쇼다 다시인 거.
1: 嗯。
0: 我肚子小时的。 아자게미지 잘 참부시도 승비.
1: 수제.
0: 미디랑 게 뭐싱그다. 아자 안락부 조알.
1: 아자 아자랑 같이 오시. 나미츠지 용무제대 워초네 미디나마마 저 탁취기
0: 같이 했어. 조알 야 호시면 누게. 로르만 줘야 가리나.
1: 아자, 담마셔다.
0: 촤. 아자 균여베 미소자. 개버 그거 양 유메 싱그유. 야마 되다. 용마 되시. 자게 삼루 야호시도다.
2: 수주웨라. 수냐유.
3: 장야 용고 채소.
2: 수주웨라. 키라 신의 피죠.
3: 마구대유. 가르쳐서.
2: 녜녜스티테. 키라를 쉽지 쉬고서기.
3: 야. 화치, 되다. 너마, 되. 예진이 출루.
2: 수지웨라, 숨지마매 칭다 나제디. 나제나래 숨지마매 나제야 쉬지.
4: 나제비 쉬지마다. 지진 겨라 소요시.
2: 디정총감께 나제시안이 총하샤비 너부자 치슈드리. 디진타제는 나제제비 신지래 시라게 체요다. 디딩아 대유아디 나제 우지러 차나제 숨지마매 칭다 나제디 신주 제마저베 쿨루 교로 쉬아이
4: 가시 신지 제모 추세
2: 어
4: 디페지 주카 식시 기급러 다들 신지 고고 유자 신지 제모 추비너 튜브러 슈기 디마스베
2: 나제디 라스 제모 도베 튕고 선자 예바도 송겹 차우시
4: 다디
2: 고유야 카도 나제데 송겹 차 튜니디 랑근 오추 추제레 하장게 예브다
4: 화시 근조마시
2: 그 조심해. 예시에도 시즌 수유. 예시대 기란가 세야 중에. 수시웨라. 기란제 제유 예신기유. 이내 년자 기란인다 저하나야디. 신주샤 셰도 마스베. 이내 마음 받는 구피게다디. 신주샤레 개치그러고. 다도 원에 너 구피게다 삼마탄비는 너 그걸 마음 없이다 요마시. 네 겐키제 셰토바. 숨시 마음을 칭다나제디. 너 그거 마음 없이. 기란 너 그 우체 소자. 미국 돈 주워라 마십체 미게 렌스 거리
4: 어 수주웨라 단다 화진게 되게 시에도 네 팀을 주장정라게 진짜 수버 제조 뭐라다 섬주 잡으시라도라
2: 레베 말라 키란 타바 유스드 파유자 같이 쏜다 다들 신주차 뉴제디 동주 상롱요아 뉴제레 시라게 교도 레마제
4: 디지
2: 키란게 센주와 모두 도스 제비는 제마 괜찮나가 마음부지다 요스베
4: 상게 날게든지 정말이 상게 셰베 네트디소 공제 못하게 공부 셰베 간지
2: 공부 셰베 뭐도 자주 비 마르베
4: 영이 가르셰스유
2: 니에 당도 타그럽 셰네 당도 고쳐 남스게
4: 도스치 상게 셰베 된다디 제마 심주 셰초 용도와 라만은 니 도도 되다 개체든지 셰야규
2: 도저 세 마시 선이나 나 초선이 총지바 키라 리간 치제 나세데 야고 시주이
4: 샤쇼 상부 나제 리추 사망 아래 레베나 세타 주이 다야 하로제 두스메 야 저 라마 디소다
2: 수지 외라 나나 니 테무 타고 제디 키란 게가 숨비디조 Pechin kirang kei nye me zho. Kirang kei nga, nga nang kui lebe, lopching loma tangkut zhi. Kirang zui xie jia zin zho na, xin dian min na rigu nang gu yu. Ji ma, nang kui pei kia taan tia le, le kia pio zho su me be. Yi nian tang de, nye da wa sa vada, sam jia ma zha du du, kirang zui. Chang gu xie ne. Nga ngu nian lopam si ra chung.
4: Yong a yong a, nye kia lin chu, se nyi, nga nyi nyim do zhi zhu.
2: 写点字儿念一下，呀，然后看那是运气的，我是你们多少的？哈哈，今天做，你就给我取个一百。
3: di ma sen karsa ure a.
2: Dus kanpo chen ni yong ayo, nye tang chukwa
3: hachibo. Si, da ka le yew ma ri. Tang rang guwe ba, chu tong ni chukwa ure ba. Nye ma kan do ba le je, ngan tengi dar si shuo chu. So si.
5: Just要把这颗绿色的种子种在每一个人的心里。

0: 미갸디 투럽 제메스다 시고아시 제자녜데는 키랑게 숨지마며 동부디게 제초야메 왜 까탄 곳이
1: 장기 최고디 나그네 삼던 그래
0: 삼록 할다 오래 딜레 탄들 남산 락다 제우시
1: 얘도 스터디 자미시교 베서스도 린조 겁는 시 님초디 저 젊은 화
0: 키랑 숨 탁리 나 교류 나는 굴레 배치러 미사브차유 나를 미사브차는 시 다산르우다 나고들람 사브차토체 나래들람 사브차토지 네 다산르오 동로정고 여야디 나래 미츠지기 탑수시세 미유치지기
1: 거디두 사브디 마드 디네 미후게 기자소니 자와조 동부지리지 나주사치디 가스칼기 거디두 俺最哪在的哪日的我唱进了狗故事俺还最孙江谷的给的唱没什么哪得吐不出去俺最日子过的马列吧疼到日了开心的送给不出去他是米家人的家伙的建筑让给当到连给的要求中的三分多比做我真故事的
2: 哪里的预备爹预的卡接不得谁告诉的都是卡下来卡里
3: 디리쇼게 쇼지웨이라다 화친 릴러 주디 야즈 뒤 지부메네레 마법도 게임 세세세 법용기 지 유베 소슈도가
0: 너니게 군이 직투메자 구조게 직투부시다
3: 유르지다
0: 유레 직투부다 너니게 자 차도로 도니 군이 땜지디 줍투 거시
3: 제장아디게 샤리엠 중에
1: 아 스트레스
0: 못히체베
1: 못히제마소 니에스나 데도스나 위스기 아 심미스 디고르 호르시에메바 장압자체 하르도
3: 응지모도 니즈르바
0: 키란스 가르치기 부족해 예보 같이 그래 도마미를 그래서 잡지
4: 개체면서 안주 리기 제도 세피 나 저거 도스 능이
5: 예 저도 나도 쉽지 비기
6: 저거 장치디야 추모도 장치시 세도 쇼세 보포자 동안 장치디도 와 타미 뭐준 규마주
0: 규시 규마주 그래 보고 같이 없지. 또 마음대로 그저 잡지 아.
4: 괜찮으면 소. 나주 리기 제도 세비. 나 저거 또 나도 등기.
5: 네 저도 쉽지 비기.
7: 아자. 잘로 되지. 주장전 라게. 나 내 주면 간기 음지다자. 거기면 평범시 잘 요다.
1: 永祥不过能大名都没读了就到底其他人就拿咱马赛哪日用的他那给用来谈到最后的特殊需要退市永祥嗯让咱们喝等个月其他人啊养家都有送药的成个都归了大大是俺给这些大学学习
8: 티링아 양계기나 제가 자지 나 전화 된다 고 주님에 계란게 응주표게 다주 지주스디 초제나소 가르나소 다주 지수 초신 제바 기라 굴리 된 제도 그라
1: 용샹
8: 라
1: 된다디 장계 삼부 등시 더디 된 제 요마시
8: 제가 내 그러시 시간에 폐미 신지되게 지샴로 어제 총기나 조비나 장마 윤보도 쓰고서 뭐디 주진이 보고다 능미 레미 장마 조가 사용시 뒤치 조마 스벨라
1: 장가 세다세나 여유치스 유베
8: 아주 나글레서 봐 세수된 제 조시 뱀수지 신지 밀람고 조 조시 니에도다 대오모 주비나 장마 지금 제 조시
1: 쟤는 중재 님부터 제 러서 삼 심미도에
8: 간다 니에키고 이긴 지 입에 쉬고 지부인 내자 양고인 내자 참가를 키죠. 네 주 걸라비니 기득가래 키인.
1: 전에 뒤진게. 랑고 뒤인다가 켈린죠. 로고 진부지.
8: 你最拉手的，我跟你有，活动公司。

0: 지비게 녜데 와제죠.
1: 토체나. 녜키랑 토체나 쇼기. 토체나.
2: 아세 쪼라마. 되다 되다. 녜티리 기셉시에이. 예수 칼라니. 님도 얘기죠.
0: 용샤. 되다데 갸자부자 마제바. 젠구지.
1: 젠이 지부 왕호즈.
0: 자가 젠부지 지베.
1: 로우. 녜레 주르지 니발레. 마즈김도 다수시 주고 삼죠.
0: 年轻人要多，一年染个入迷的个这些，也一旦你个嘛事，看意思那大嘴着不，大嘴要多从些凶事，
1: 谁不谁是？

0: 로드 화지게 셰 당시 안주 낙제디 숨심마비 낙제 잡셔오시 제야 간고치 제르주메 마세 낙제디 칭전주기 숨심마비 존내 낙제 차약 다 제기
1: 나서 샤쇼 장비 낙제 숨심마비 낙세라 송주 야우 체초
0: 녜기랑 저 저거스 야규 숨심마비 송기 소중세지 조시 낙제디 토담 야우 체베 마제 등도 양서 숨심마마디 게자다 자롱을 딱 제제니
2: 미세계주신도나고미나
1: 高峰是呗哦哦哦是米得那来路边那是呗那来路边那边呢你要老着看这些意思吧哈哈是的我到高峰给起来去买些好嘞是是是是说起未来啊既然也你看真的多哦哦的你让了请他那些了兴趣前面三级的松西妈妈可对几个是成年意
2: 디라 제대 토제낭 마시 탄당아 쯔 밀띠엔제 나세도 양갸사지피기 규르 숨시마메 쯔엔다비이나 지단차네 나세 유도드라기 남부트 춘제 토지
1: 숨시 머정 신기 신리 선사 니우 쯔르더비이나 게센치토 아유
2: 숨시마암 등원의 머지기 경우시 제대 니우 올라 교사 체크하고 하시 내뒤 디테라 안절롭친 대뒤 숨시마암디 니우 올라 교사 용야테라 최대 진유이
3: 唐到崔子的六柱球没松，热带地铁个内存时间就还过去了。朱站长了，看不上，高峰了，高峰的你俺就去了六柱球么子？看着。他的哪里球没上面接着是啥时机？高峰的大概有年，没就不长多啊。高峰讲爱讲了，原点要是啥要是？高峰给咱这里是就这部地，叔叔年就就要看的呢。
2: 숨심마마송겹찬예수디,俺做的个你们都吃不赢,高峰给年年学点不着,学点的年轻人心中个这不赢。你
3: 年轻人心中个念书多，总不包个米。高峰就我知道啊。
2: 哼，你莫要当的，也是人们都是的看他最有激情多。出门说，你和车干净。
4: 呀，局长。华锦，今天你和说不得就嘛这边呢，你们过点什么去？快走啊姐，华锦看了女婿，你家中人是可是的，常过些呢，怕也是个原因。常过些呢，做面端节。
3: 明晚过去的，那最的先不是。可是，明仓买松皮妈妈送给钱皮呢，那最的也好买是呗。我那姨，做面干了年明月的买，看起不给买是。六七成那个，高峰哪来去了？六九十年的送给，高峰是年的做面几了点子，给他去不得。
2: 哪来去了？抓头的，一会儿来，高峰是睡前他的。

0: Udi, ngui yu tuba, nga zui nak zin yingbu digi, ngui ni tongpa chatak ju xaba. Nga tiri de yong xie, jima nian kandres chegume, ra la lebro se ga yomi.
1: Jama yu xiang, nga de le je gyu rungu tindre chi be chi, mi ga kish tindre xeba tangu yi.
0: Ole.
1: Ya wu chung, di, mo xiang lu sar to kwa to chung bu chi.
0: Di,
1: 然后你这些笔呢
0: 계세 아마시베 쉬고 계급치도 레어차 준비는 어디 깊슈디
1: 미메츠데 계치슈디 수수 가르치고 메다 수수 가르고 없디 신야티지 탄데 신주치니 먹고다 증주치니 뇨뇨지 이네 신과
0: 알고다 알고다 자게 신지도 등 맞죠다 자가다데 요시라 시스 신주치니 미먹고 유다 신주치니 미뇨뇨이 봐 자게 모두 쉬다
1: 시디 계치슈디 신주치니다 正做青年蒙牛
0: 我将给你们去要是了，人外肯别你们撒不借要是。想给我那要求的线索，我将建议生意，你这些事，我先不拿给你呢，让其他人回答，我注意。嗯，注意的。
2: 我是见了这张图呢，生就那对去，都对去吃一下。一年空人呢随便接了用过马戏，两个天做空最前脚的送给。马永祥，毕竟了，该用连坐的境界，但是连坐时，你最重要的这些人要是呗，等到从别个连年的有，卡的意思不是？
3: 包括连总从前需要打团大的罗哈西马永祥年岁比上一部的胸襟体育马戏做的空人呢年岁的蓝教诺巴电竞能给他就前的他个人吧我打去记得团大的年会去接兵年让了送给不起个月我马永祥了送给不起个月啊这卡萨上面干亲戚面具马戏把票钱多
2: 等到都是江夏的年岁全部乐的地里面干爹姐面具全都干要是让两个姐姐去拉钱多啊呵呵等大的马戏大学院但有些有些当得对报大钱呢年岁的学习当然民多啊年岁钱的穷日当穷的面不俗就是<笑>

0: 주루 니와리야 좀 안고 봐라 뇌빈 동주 초생 토바시 이내야 샤올린지 뇌티다 미기냐 마동와라 맹강길에 준비 뇌티다 맹강기 지대 등 조르신도 셀 규림 대래 까마주란리 고르메 뇌빈 조르에 격대 대래 샤올린 스미유레 용수대
1: 총가나 유베 봄디 나 수부 다자제가 치추
0: 예수 맹강기 협수니 항상 그베 야부유 수부 다자 차르지 내정매 샤올린 지주 주바타 토시 체바 샤주 공기 트디 체바 무비야네 샤올린의 샤주 고주베 파라 초주 직삼네 치메바시
1: 샤올린기 주입제나 모라니지 디가 샤지 체브다 틱제 샤지 체바 차셰라 비뉘 게버손자 리부탄 세인수지 모란기 통급 치기 니지 딩기 봄디 비메 용자 겜네 나고 소소소야기 샤주 지기 유스리 농지디 통타 모란심 나시 난첨기샤 나 쉽지 시에치 장게 카르톤죠 너구 베디 샤샤 차 십지 둥기 너구 송게기 미디 너구나네 차 둥제 너구 디샤제 디나네 직섭 경기 디게 상문예 통추 제가 민도에 제가샤 내여 야마 주디 잠바 파팅기 디디 상문 통기
0: 샤올린 주베 샤주 강티 남바디 버시 남타 민도니 니디니기 바로 요아시게 이내야 차진 탑자 디르시 샤주 강레스나 이미
1: 장디 샤주 공도 마리스기 제자 토고 요 마리스기 안남규 이섭 가지 제구입니다 계시 부엽라서 제비나 캔네 저구루기 이조 정부시 제주 이조 정부에 중지 소한테 개민도에 민도 중지 민도 녜던도 TV 디맵 가지 STV 녜응우 망프티제 다비 중지 지도 요구 중슬럽이 장디 샤주 마지 샤주 미슈 요 마리스기 바제 너뽕이소 딘제 카케시 요 마르베 요 마지 이조 정부 디미슈 케케시 요 마지
2: 小林拉方方途径各地的方方样子随小区起居落大街行于不大我能按年子随小区情侣妹妹方方能就就如脚不停的抗议呢各地的你给自己来写妹困住你来到各位季节我不要下车之类的给苍茫阿斯内切擦下你看给写妹就几个平拉斯内的苍茫切擦下可是小区马街呢穷居国母吃鸡塔自己破个月 계시 샥주 제나 머시 조선 거를 치숨 학자지 당국을 레데레 야 제니기 넘바 야도 시자 조얘기 쇼와요 자가 지대기 참대야 방방게 담가 긴제르지 제유나
0: 방방 크부 도부 여진 년조 공시 직접 진세와 뒤 끌어와 제수 샥주 지구 당 의변 열교 캐랑마시 고면는 공체로 동급에 진이마도 샥주 지미도 샤올린의 냠도 김로로지 방방기 스미신냠부 체아타라 강다리야 샤주디 친도마제 니니벌 샤올린기 방방라 로바체네 맹간라 친디 응로로 시주 게시 샤주마제나 중근고 치치클라소와타 게시 샤주제나 머시고 치숨타 동거메 남바제수주시기 테나 여유디 치린유에탐 강다리야 방방기 스미수 징나 침부제신유 各地未来面在水面岗起来面可是能够下巴的现在全部记忆度呢铁轨下去车站去铁站那么在水东土接线在那方方给铁轨这边下去的这边面岗呢面临他们那么落许多么年纪在水车站四个人六不水边在水内部六不团度两边年终公司积极清单主要前呢两个休息前 이내야 급제래 직접 진지 조회배 내가 대 대공도 군인의 조회배 내리다 자원내면자
1: 언니라 총전도가 내가 교수기 디체메 조기칸다 케스민도
0: 우주링급 캐랑부터 차도 견제면 내리 인신도 제수의 샤주 제신지 내가 치사디 공명 조기칸라 교육교전 강의남
1: 차도 견제면서야기 내리티니민도
0: 지난이 전전연주공사를 차도 태동 견제면 내고 대비 자원내면 태동의 조회배 로전탄 这种铁定价提醒八零康的说法铁大仓吗七嘴几直胸都不是宽嘴协助中的两个催眼能就么铁大光明主机康的原则起就得是因为公司里面都有 차도 더집 더 티트 티미라 우주 링급장 티다 주요미세
1: 계제 공세 레네 딘제 메비네레 돈도 나제 총계 지변나 딘제 제야 가지나 미틸레 마운드야 치투지

0: 边角的他几座披肩着角落立即开建培育业结束谁王军正期你的路你我就应该故作了一把他南站开建他来去开建了跟地顶色单位扩展用期我在学学各个忙度中心月别第二使用他我刚了各个体位马瓦他卡地体位切瓦准备实行几个十二边我刚期我就先培育了两个表的切地你们来给这些推过藏度动瓦他你们来切过家这的单位 평준유린디웨타뷰다콩베용교로군디동크 위주가주의기춤제된도동교타 표기 계급사회의
1: 任俊俊的物质刚不辞电台维修厂天都配备有谁从的重庆联名不明日下面嘛推出给主席街上电子音乐听啊主席习近平平你解牛他在其每次举证片空米街探长所习俗年米街探长送给了国民前不提不约提炼俺尊严不妥探长送给街上电子音乐空气能力给这一次玩儿与我们西南多记录你多你生意落落
0: 계산된진시림기特殊安全特命一名官呢，北京土省队组建了修补的配合，积极书记习近平接话谁？记录你到你三个老罗，培养人员中五年呢，龙湖出去考了完，只有七个月出，空了，哪里呀？积极书记习近平先接重要谁？계산된진警官呢？谁呢？第二，每次出土车被乔瓦桑学习言行，第二。
2: 他从我厂里带吧啦，规模全部特别不行。刚刚就谈他们说的，来个都是些个，就来个种种之类吧。那加上三个，现在全部，我现在忙不起，然后就当然先忙了呢。今年呢，进去呢，进入前面，怎么？明年呢，什么时候？好像全部，当然从我们那边今年呢，那等到没什么就拉是，要加上来进来个讨论了，那这个呢，那提前呢，那选择就是那，母体呢，那谈他们说的了呢。
0: 来顿的那也不记住啊什么的。第六公路，我从我这了配备，给咱电子呢，明白？还没有君子不习近了，三界多节气，来香气没时间睡。罗州松给各处空气，爸爸他娘土出错小了土，他怎么了？过去七八天，公路你修了配个当能修的，香囊气，娘过入米卡汤不落去我睡。他怎么去日去？空气偏凉为，湿气了，帮不切土。
2: 看看我那些呢，他送给这娃呢，八百下边这娃还没提不是。第八那个送人当俺就来我那这边呢，啊，他们拉米也学了，加上他们送来当俺就找不着的，他们送来第一米几热死，加上他这找不热死。
0: 人数没住难，空气巴拉起，人鬼团呢，那么你吃个那娃他，那再多被吹土，我说今天哪有？
2: 几座宁边人，没事的那么可多个错啊，解决重要不？精准嘛，票都撇不接，没事的啦，主力给我说，错了设备各种他，空气、马杰、宁江气，恐怕有的超过错了，学个有谁？就是这一路了，马杰对巴拉给他，对嘛，俺这个精准嘛了，那么久，现在请教个第七座，一啊，请教个高，都是重点的嘛，我写给，加上都是些，俺让，找不亲戚的，看咱们了找吧，都是请教人。 dine anzuki dikansa anzuki mami ne da anzuki da yang tansam ki di yoba u i le ga jegen ngane jan ne kontrol langa tie da duksang re gi bet da nga jo chung dine ro bochim de sang duks ju sur ji sa sang
1: long shi jul ha zam ki ta zo nang ka jer pu yu zo ba ta jian sen du bo jian che se ba so ki gang en na cho ke zen na yu
2: dan dan anzuki dilin na sa ba ja chung le sa ba to che 미니동학습하고 땅암도 도시 때 낭가동스러워 그래 네 무배도 양사부 유매 약부자 하고 누가 내 무배 땅으로 뒤에 애들 커서 그걸 배들 땅이 얘기 입에 나왔는데 두고 이다오 정말 저다 독지 전에 빠에 민도 삼삼디네
1: 계산된 진기 내리고 샹기 미리카가 먼저 소야 정군왕 터소루가나 슈바타 공기 부모 쓰린 오면야 땅난 슈유 다자 쓰린 오면 정종련기 대시부연기 겐시미이마타 로코모로 더송주가 당냠도 97바라 교육이 없이
3: 니마첸바다 볼라샤닝기 렉틸라 코투스바 튜메르체 또 건저 리가마치네 샘제서체 가바다들이 마치네 긴 슐소소이다 렉티제바가 은영서토 보네 긴소소게다 모든 폴라 산인다 바베기 레기 약조르 제제 다소소기 모두 레기 모두네 제
1: 다자 슈남코 연보로 교류받아 소와 주주 대마라 교류 유예자 단점수 시중네 미계기 단점 대마로 송우에 학습 수매 테라 교화 단요 매진 당기 그지 닝장기 미계기 단점 대마로 송시 없이
4: 아나 계속 사서 강가 디발라 내 바바 아무 강게 디네 바가 콘저게 게마 겐고티게 킨칼레 교브제니 사치 숭디게라 페샤 치메브젠 숭디게다 나즈 페샤 테니 텐딘데 투디자 칼레디 디 게브리 유 아섬디
2: 메 컴퍼니 트로투 베슈네 소부트 살람 마제 베슈골네 미츠치 다티마 코라 자가 친 슈누디게라 규 던 딘데제 오삼삼유
5: 치진 슈시니 편성 점초규 편성 사방문발 치지비 중국 편성 유고 탄신내기 계제 점초급초비 주퇴전소위 진지소비 무퇴 상중기 사지칼라 진지체디 튀럽사비 상중기 진내 타유고 콩피동위 순슈타 사디튼내 콩피동위 유세 충제 신토고이비지 닝체규 켄진지소비 나지소 光不讲的总体律师团列他天天整集团列是内有个团列接了经济起问他与体的天空给力切西多行之切别团列他忙错就是去给南别经济错把碰恰什么下雨新疆女人才把看起生育别社会把思路路一就团作为经济起个别给切西他变作是内界却坑起了批给起么西多穷 新疆滩平原去提取滩空皮地震了滚地大年，最多点别面给吃炸吃起，俺最多不需给说比土比热娃有几素不是。羊城广州茶馆去边角边三桂八，真书真去，简直切切。广东话忙不，别来两个七八滩，从俺给一把西多穷，特通，别你丁克滩你忙经营吧，娘做什么穷些素不是？简直错别。 前段车要从去金康牛苏滩天天抢来拆解矿皮储存西多七八万些。总体，预报滩团内团内猛抽用特别最严西多七一百日。长城研究三百三桂八，风上林去，宁夏南京这七百块，团内看去，余体给边角矿皮用具吃亏七八西多穷。铁托年，人们去趟新闻日来特别生气了大些新闻几月。来七年。 为民学校人的他当热气林天坚持持续起了冬季运气送不是。西子儿给天津的错吧三个总给客平日行列天天领会头叫他李卓他有这段特别卡起下跟基层也不穷的团队坚持错别三天天天行列狂批周围那么三万年从什么穷月吉林行为持家比三个主义的团吧白月门客错别三团母七个轮别母亲与不团队行上穷 媒体外忙外，提给团在他，他玩脱，在孙团在了西多托巴团长，永不让队托巴你，明星给我信任及送不着。上海龙池人称李坤给三桂八，张文荣去，请委托上海苏人民在筹备入军前西部规划团队，天天票价组军去，别村三不西银边，酿出穷些送不着。其次你凶啊你。 中央党委书记宣布，全民们推出军人委员领岗的党组书记主任严清海议，全民们推出军人领岗党组阶级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탕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유강 변종 예라 능강 유빈 확장 고 통조로 이해동대 변종의 냠도 비제 토베 비제 좀 부르 중부 신의 유강 변종 예라 능강
2: 我啥不的，我呢，现在面那个白养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
3: 五百自己身体，摘取全国天然，取自国内糖，收入。而不企图给走啊，吃毛素，执行忙不了，独领七八十银币，地摊去摘取给不糖吃不起，去给五折打工七百，脱落地。五辈子执行去摘取全国天然，执行去人忙不了，独领七百，吃毛二不灭了，出现那个忙心，摘取出去，出现用了级别脱难断。跟中年女子几百个人了，摘取出别要钱抢账，几间百个人。
4: 出的个这肯定不是便宜，我给产业来摘讲不要钱。
5: 执行去摘取吃毛那么多了，摘取给差不起。
3: 他是五辈子执行去摘取地内去，谈到摘取出把，果是不是骨头，果是骨连没骨筋。年代从刚来我那片边去，关注就是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糖打穷几个人。过年了，地摊去摘取给把糖，我这打穷难过去。五辈子执行去摘取给把糖，这送地内看了片糖。罗志卡巴来过节过去，初几送啊几几个，初几送啊几几个。
6: 也没见别人空地不买不糖，过那过鱼块所给，也没你去囤些，要不青皮糖都皮糖。
7: 别个皮千万拿给鱼别，也没拿出去洗洗。
8: 三年，他是杨成朗富康面康去，绝对不是别卡住。
9: 邻国大姐给很我的关节，吃了吃不赢呢，点不接，农民来生产节节过敏多，人节。但年刚不点面，自己俺人都干了几上，特里人的年，领过大件个红果子关节，全部也好几个人的。领过大件个红果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疏用不到啊。
10: 俺那房地开去当白面送，俺家俺来做过也是没多吧，爹，控制三顿七百，咋住呀的？摘皮啊，用注意了；摘芽注意多啊。
11: 你真心水饺子啊？都是点呢，一道还不是多啊？
10: 那不然摘干姜吃多啊？摘水是金呢，寒里放个摘水的，干么还些来过嘛日？
12: 摘干豆干的秋节，干么还些去瀑布打？今年秋天也不是打你几个的，下来拿不切嘛日？
11: 水是的也不是多啊，老爷秋了这下。
10: 我地皮就当见老蒙古主播的，得对不？也不是多，
11: 俺里放给家主也别就当了。你们是不是去那里摘些子果果？家主你得借钱么多？
13: 摘最给力他，家主呀，韩立方，我那也不多。
1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15: 我们是康林叔。女主三百五，韩立方从康。
16: 邻国下南去，杰克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17: 干么管事？南西都卡，他是年轻的空气站，韩立方从康。

0: 당하란 되게 볼로 개도 잠바 제다 망체기 되루티 개위라 당하란 소자가 수는 전형식으로 보디 개위라 되게 되 잠바 다 들은가 상하란 가슈 지야 되다 뿌리인 바스 걸어 봐다 뿌리인 바스 상하란
1: 소라 그냥 뿌리인 부지 고네 처음이 지금 고네 봐
0: 제제
1: 예 지야기 버게 조신
0: 어 다 띵하란 거는 좀 뒤에 메시
1: 글쎄 다 저는 걔랑 그냥 어 전형식 봐 다 지게 개위는 뒤로와스
0: 前方请我那送品的但菠萝车呀钱全球是钢铁我面的是吧球机球机是吧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ba ta de ku zu de zu de zamba men gora ba chi tang ne zina de s thon ba so la chigil la
1: ha ne le se ta das ka jam s nga zu de chou su shu
0: ba je je je
1: de tu gu ken de gu de das ka jam de che ju yu na le se ji be
0: no das ka ran de chu de zamba nga ran chu ta nga ran chu ki go go jor ba o de na lo la ke si chan ju so la che na
1: ne se
0: kang ba pa che jang je kang zu je che na ko das ka ran ji shu re de ge de nga ran chu ta ke si ti ne ti chi ti pe ne ti ju ma re ja ju so ma re 수주고 거기 수주 오 디고나 수고를 봐 디네 수주든 봐 그지 라고 봐 두스탐 제 대제 봐 라고 티에서냐 간 대수고리 다스가람 야 라고 그지 방과 두스 자절 때 볼로 티에서냐 그냥 다스가람 요 말에 이니 칼리스나 라고 그 꿈 대 대어 봐
1: 아고
0: 다스가람 수 말에 오 두스레일
1: 달 쇼초 수고를 봐
0: 로투스 이제 라고 투부디
1: 다 디투 쇼를 봐 다야 근데 제제 제는 그 지고 봐
0: 지금 말에 그 칼리스나 라고 꿈 제 자대 봐
1: 수고
0: 어 로그 저거 콩 취비서 이제 지금 말에
1: 네세 안 계란 계란 탄다 아주 젠두나로레 볼로냐르 세스 다 쿵초르스라 오디 토슈 첼리드와라
0: 제제제
1: 아니 오디 계라리아야 데 강제스르 데 냠주시아 케이나
0: 다 튀뉴두스 제두 잠바 땅아랑은 샤스나 볼로치네 치야가부유 땅아랑주 강베기 카티 야게스네 주지스 오마레
1: 전초체
0: 전초단 주지스 오마레 다디 진행하는 데 가버체
1: 네세 계라 샤지즈와 수도알 마우스
0: 오 마우스 시파
1: 디컨델야 스윈나
0: 다디 볼로니스 루네스 거레
1: 데프가 아니
0: 데프가 아니 다가라
1: 당가라스
0: 오 미지게 다 나랑스 볼로 젠두질라 차샤면 되주 곰 감 곱주 타마 열바 감 곱주 타마 테나로라 미지게 볼로 데니루스나 오데 샤지즈와 수고레 다디 볼로디 양코 인지미지 강배 쇼 말와 양 고보르슈네 집으로 와 나랑스 도주 쇼로 와 오데 고보슈네 티클데 군인이 지그로 와 볼로니루스네 샤지즈와스리
1: 네세게라 아니 고조쇼스 단수 조문조스 쇼르바
0: 어 제제
1: 디컨델스이나
0: 고조쇼스나 따지기지 룩룩 녹쇼에게죠 땅아랑쇼네 디스로 판괴 숨머레
1: 제제
0: 판괴 쇼스나 안 판괴 쳇스나 볼로디 데샤제 디네 미지게 쇼야 오테 주주쇼스네
1: 네세레세
0: 온데
1: 네세 다시는 게란스 트리젠도나 롤랴 신지부스 다 재판 쇼르바 마르체다 세체스네 게라이나
0: 네세 단다 단다 파도 초중 전도 이내지 당가라서 샤우주 세서 말에 샤우주 세 이내지 이게 차선한다 마제데 세지 간제람 좀
1: 네세 다시는 세체디 황파 수가 세체디 근데 세제 저기 나라
0: 다 세제디 다 디스월에 디 나랑주 강주제 양볼로 라그베 가베스네 제스나 그냥 코디스 주구리 세제데 제리 계직체 디네 나랑주 다 되게 공리슈브네시 찬주 강부치라 땅제 오데레 직제리 디네 볼로 소소 강반 매베 네 대와라 내주와라 미셴게 배야제와라 호저 대바지 양지면은 지 죽죽수 주지 계셔 혼데 티제 리서제제리 타고강 주제 티셰워라 양만비 담베 소론데 체스나야 세제제리
1: 마르체스는 홍파이 수르마
0: 마르체스는
1: 마르체제는 람상 법규리지
0: 와 법규리 다티 고르티 제브사제 고르디엽데 자야 말이 카리스는 홍마르제테스는 베피차브리 다다링가란 수 제라티니 제단 주초 말이 마피차브리
1: 너 마르체제 신백
0: 다테루 셴바기 종리 등으로 봐. 성아딘 제 럽기스 그로 봐.
1: 네세. 게스 당와스다. 자쇠스.
0: 응응. 제제.
1: 딘제 안주신 집에 하고 유나 야면은 카시지 하고 하세 한번 거기.
0: 디 다 디콩 아랑 주기 대 젠두 망고 질라. 다고 예디 아랑 주 셴집에 시바. 예디 제제 셴집에 시베 아랑 주 셴집에 조데 오딘 제 이제 제샤 랑게 현재 타주 칭해 임바스. 마지 제디 좀 봐. 안 셴집에 신에 디 따다루리.
1: 네세. 다시는 게랑 케라 볼로루야 망부르바. 안주 셴람 차가 징쉐장
0: 슈바.
1: 디 토피아 게 저와 있나.
0: 다 명인차 저와 유라. 다 미시 디콩데 조준 전도대 제 대표 좀 봐. 볼로 현동제 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就 생이 거서 당한주 차샤스는 밑윤 남비에기 볼로 젠도디 인도자 봐. 다 작아지는 샤우나 슈우르 봐.
1: 샤우창즈 봐.
0: 샤우창래 다이와 척도 저래. 민간 남아 요래. 밑윤 남아 저래. 밑게 남아 제 요래.
1: 아 네. 어. 아니 뒤윤 땅 창사데 미크세네.
0: 미죽지래 돼.
1: 미죽지래.
0: 어 미죽지래.
1: 아 네.
0: 데 미죽지 뒤도 봐. 다 야마 미지도 좀 인지 미지 현지 봐 러브래.
1: 나한테
0: 미지 요고 있어. 어디 나랑서 딱 바이드 소문래. 어 뒤 안겨 이제 인지 미지 짱오래.
1: 그랬다.
0: 나랑서 다창 소문래. 다 제가 체디 미죽지 유교디. 어 뒤게도 좀 봐. 나랑서 대리 다창 자가 조스리. 안고 인지 미지 카 세버실로 그래.
1: 아, 안치중대야 제르체 미장체. 스베케바케유나라.
0: 제가 준다 창자 출석으로.
1: 제가
0: 이제는 어 슈구 볼로.
1: 这个我都是家里面的我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是都
0: 上半场打下半场。
1: 那是。
0: 但俺们说的吃个吃下算呐，冠军、季军、亚军，他第一场呢，俺他们你不算不输了。是。但俺们说他们三个他们去吃，他先把俺他们的你不的。全都就差别就不得，就南门去，俺送不得西不得，结果哇，他天冷的送不得东西就怎么，光送不得衣服哇，他西不得就南门去个，在这里，这个做强个体，
1: 培
0: 养的这个做强个体，优秀组织强盛的这一类，
1: 那是，
0: 好了。
1: 下面提提最难个那是你们到杨家关去不是难去，这个名字看了，老就难的。
2: 菠萝鹰吧，球迷。
3: 菠萝鹰吧。球迷
2: Taryuba 边裁
3: Taryuba 边裁
2: 更去冬瓦铲球
3: 更去冬瓦铲球
2: Surbor 角球
3: Surbor

0: 노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고주 거로 생제. 노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노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걔데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고주 거게 생제. 노제 파주 뷰레 더베지 타. 노제 파주 진짜 봐. 창제 셰브 노부 섬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창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배교 이.
1: 여튼기양
2: 야민 김배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주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스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민이 추퇴시 교부 칭비당도 피타
3: 칭비당기 퇴제 칭비루니 계급기 치완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리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니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슈 유비 셰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고모 치미 심부디 가리 치미래
6: 빨라 ཉེ མ ཤུར གུ ཡུད པ ལ ཁྱ རང གི མ དེ ལེན པ ཁ རིམ པ ཅི ཐི པ ནན
5: མ དེ ཁྱི མ ཤིན པ ཅི ཙང ཙང ཀྱང ཅི དེ དེ ཝེ སེ གི མ རེ
6: ཝེ སེ མ རང རེ པ ལ ཁྱ རང སི ནན དེ ནང ལ ཡ

자타 시베 유디니 차르섬지 퍼버삼기 저그룹부베 사자식 임베 민티다라 톡시 자단 자단토 미당랑 중캄 시드윈냠네 인라 조베 소타 조베 수듀리니 자와 추범하세 타동 텐기차 쿠르유 송종 서주타 디군 되마기 튀몽 배준오 유주디니 라리앙 순수제디 제도기 뱀바르신유 진짜 예배 간다 청소로 뉴욕 넘버 자시 청소 크루 송급 전조기 레듀서 지수 로고식라 미츠 토나 치에체 페시 로고테 뒤주 매지 시 총외 내수 대보로 되네 조금에 원자 미상에 테라 신도 가보지 Dropay khunzoor tiriwe lugu tila jebu tinta che duyun kaayi na. Kaayi si na, tiye mikse ki nyungkyu shik tang jawa tam sab yu.

0: 범죄매 김상 교안의 뉴르투 사신 주기 대인데 대관 사바르 부주제라 간다 총저로 최고 강김 딜레 마와지 진주 니듀시 서주 최신 탄다 니스르 차부 와도 곰도 쇼베 긴두버 콩게 센라 자미아 시럽 제슈 콩네 년잠키 금바시기 캠부 임바탕 콩게 제수 너주식 다도 자자르와 주기여 나와니 계급 임바니베 송교 속자시 인라 대다르 되어 차도 규도 초대 제베 장외순 제캡의 속자 디제 투부시스 도초 대외 제도 나외 교도 코나 조와리 키르장 통조와 통근부지 원아 너주티 캠벨 담 코나 대디 닝니부 팀자 제베 금생 강인남 태야 로숨은토 조바식 인고로 야자 근부 고안주디 Kene yuri ma song we, na zhu jik jikbur nye dene. U lip zam che ba tong che. Zhoba te, na zhu te, kyo si tip tok ba am. Jengi se tok be sim de chung we, na zhu te bang du dam ne, ken bu shuk se gong ba ter ge wa zhe.
1: Ta tsara we su, tim tsin rong, ni ka zo gong tini. Ta, de tam ni lo ma wen zhe de, na tini, o ma jang jang, na ran na inde. Ne zama, ta, za tu de zga tini.
0: ཁྱི ཕྱད 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샘플 팔랑 재미 되베 지와식 차유
1: 깨거든 뭐 좀 딘다라 지와는 저거 딘가 마이 섬는도 뭔가 마 같은 저도 더가 해미 가리 아니 섬을 딘데 대체로 누워 섬도 좀 트인도 저거 저 지와는 딘담 나 사람이 찾던 딘다 이거 왜 더 왜 딘데 저도 지와는 좀 더 돌리서
0: 대야 제게 미유치 내초디 누유 도간 유도 초외 미남기 타바르 진루 탐제기 최소한 잔냠 인베 대듄 장시 금바티 너주디 소사 제바 마세 더돈 켐지카지 장 쇠유 켐지 텐즈야 근데 처즈윤 타 닝니 부치 진더듄발 근베 개브리 리키메도 나초 포푸르셰유 메도티다 미망부시기 뇌니 닝제부잠니 뉴버시에 메통루 캠부 뇌니 자첸부지 캠부 공기 블루멘주라 케베 남준조 바초르 제메토 네츄치기 규제디 캠보로 코마추마타 나와티티 제딘투 멘자토완 위유 콩게디게 멘자리 갸하유바 Chimono basamki kien tupi. Rimbu mason war menza kuma kang du tsaryu.
1: Tidu dung koryo tanao del tim matang ayinan ra ti kal ne del rada simji tun ro tini tsa tshin eko ne duke ne yoko ne je tsa wate da ramzong ki tidu da. Kyu sa utsu utsu chiya de ramzong tiri de ramzong ki de ramzong de ne pa me pa sako tong lo ri mason li. Simji ti kal tun ro del de se no to. Tini rāpi zānāng rī ma sōng lī, tini tsāma dewa yabu rī, tini koyo, tā kōk dēmi pā tini dewa nēnu dhī rāpi.

0: 배초니 자주 총대니 롭친라 규트베 롭친와식 인식 롭자 튼지 총기르투 레가 체네디나 파유투 쿠리오 송교 차샤 찾아 우웅아 뼈와 세테 고베 총기르키 용버 야부티 육샤니 파유투 차샤 주바 로요 다저코라 닉제 직장 메베 쿠르송 로칸키 겐구아식도 교류 여진 저베 팀도 젠디타 딱제 제반은 두규티야 고베 니레레가 조티지
1: 你也得当龙王中不能龙王打那边呢？你怕你你打啊？到军来打的外头的你，他们这个打查查来的打，这个呢，叫啦，嗯，叫查到龙，这里呢龙都给查完了，就打，这里除了南拉进，可么就那这里，可要咱这打，嗯，切到了打到边了，哎。

디루 지가 죽림시 레디오 강자 남자 초모로 슈르친디 샹샹기 육주타모 토마초디 감세지위 서규리 수주 진바 강시 타르마주타 디주나 펌주디유 小白女婿，家堂子当土，钱么他。

법착배에 포션 팀밍러 섬주스. 티린 콩키 비진의 페페 곤드카시 남세 푸르치티 리게 속자 주십 제시유. 탈로로 니슈잡게 레페 섬주르 쳔나 중뒤네 남세 수 찬론 총외 디게리 롱탕 숨키 자랑 지토 리게 속자 제러 융어 쳔부유. 섬주니 지룬르 조와르 냠수 뇽와 칭겐키 칠레유 고니 쳔바티리 민바 코란 남세랑 중캄기 뇽르 남자한테 조건 니쳔바식 임베 응외네 콩게 요구와초 리게 속자라 뜻십 제발 치바마세 디신조 귀키 예수 곰시라 뇽르 제도 주바 강시 더도 요구와 세드 네메 코드 제바소 셉수 켄용 주기유 첼로니 돈초 깨르 콩라 섬주장 조바 첸탕 조와 김기 용보조 축소교탕 야자금부터래 용기 예매 원장 축라 강규 폰니 치와탕 Yarzakun bu rin guanyang, parcha maang wei. Kimla yungbe, dianjia jingme. Songjub kuitu, songjung tang pege chitar chikyu gola. Zengsum chonggui gyegub jini zumbatani, tuyente te, suishib chegu chuyu. Tiyang nidon chukulu, namse xiangla zengsum chonggui gyegub jini ki wangzhu tobakyu. 송급대화는 남세라 릉주냠네 최대 총열기 믹스의 적진 토바탕 첩지 리주 릉주 송급대내기 릉주냠네 닐린칭게 팀산이 휴재지라 소중사 중속바지 송주탕 준도르 탱망부채탈 남창기 최대 배두인 뒤장 상매 닐린칭게 팀장기 구림 강인바 갠핑주댕게 제바마세 Namchang Yungbeki Gyaja Shibju Shenga Nile Tuyikimla Wongju Tang. Gyaja Shibju Shenga Chongzui Nyamdila Wangwa. Tijin Gyaja Chu Chongzuru Shani Rikye Soksha Songkyubki Tipsar Dungyuru Samcho Chikdun Chungxin. Tentache Chi Chongzui Yongla Pendo Yuebe Nye Shetop.

대배 루규 토라 디루 파자푸규 시축신배 저바초탕 리게 속자파 펜주지글라직 덴킨 저와차유라 땡기 남세 미수 소와계단란 유도원 저와탕 첩지 깨캄 키벤롱수 주규 중외 제수 나르웨 미다릉 중캄와 시두냠의 제변도 시티 대외 섭도 친유

lobjin tyen be jamyan den tar ya ke che shi ji xiao pa kong zeng sum chong ge song jong ku du yong ne nin ji gi le la che go chu doi thogang gi dewar chak be zeng sum chong ge ku di ce so sar be ti ra pu ju leng gen ji mu shi ku shi 태양 방주직장제 코란 로카셰리 푸누 미리 롭체 팀지 나슈 마무탄 자와 통제 챔버로 자와 초규 딘바 챔버유 웬디 콩키 퍼유 장숨 총고로 깨캄 송교네 된 균체 메바 베디 당랑 버릅당한다 토가위 유르디 내가 제발 용화 통급 코란야 태좀네서 잔네 총기를 챔버나 되봐 야나 퍼유도로 규파 Rishik Simta Zangche Gawar Tuf. Teyang, Songyong Leidun, Ding Chi Sabtu Biawatang Dune, Zangsum Chonggui Jekam Sammi Chepar Chilesu Chimbatang, Zaji Nguri Chua Nam, Tarsin Yebachung.

타자산이 동안 유외 속자기 대수 도바탕 정호로 대고창 톰자레장 용어 예배 살아 송종 제주니 나량 휴니 동미루 태양 정주 송종 그 준바탕 송종 티자 소기 지답 접탕 림바 비와탕 뒤니 니외로 셰링러 누유 토간토 사통제 니르레마 대바 망툰 조신 예배 제와르 마온론 데나 살라 송종 니덴 톱데 테몽토 사드 찌카 말라텔라 송종 체그 테네 무튜토 커인수 딩니 더십 제배 톱자 신 강양 시도마 중외 팀으로 대신 신식 초수 포르치 Dün

0: 대시야 대시야 매주 로스 봐도 봐도
1: 제 충수치다 제주 집에 갈도 니 혼주이 마치 제제도
2: 줘 니에서 개 좀 이렇게 쓰여 좀 와
3: 기라니 가르치니 봐 보고 부교육인 세척 내시 봐봐 또 봐 연구해 두 배
0: 然南七月第一名度 卡巴给被不拿下四个 恩爹用过球
2: 然卡巴给对 炸鸡内略子 我让给火速
3: 大这些起来你落雨
0: 熊掌华豆 夜读
3: 然还是要用吧
0: 好换看这些不得 看那朵
3: 看这些有没有让大手花花朵
0: 你也不看那朵是这个鱼
3: 不给你才是下 后来你妈让给你对不能女友嘛是呗
0: 然给孩子吧
3: 你还是死了
0: 普鲁哈迪巴斯这个鱼，根据我们就第二要买些。我好汉给巴布冲主意，但我那年不过土着地里呗。要些钱用的呗。
3: 用没多。让哪做要的呗？哪是鱼？让了没有呗啊？让他的叔叔要些这下有三件，那你那这下还用呗？
4: 广木村的面咖喱，送去我去给了呢。
0: 广木村。
2: 啊，对。
0: 啊，对，卡西鱼。
2: 让卡西抓住我。
0: 那谁抓住你？
2: 군이 동아시오, 나니 로초.

0: 干嘛的？ 이봐, 야.
1: 난, 랑겐 아슴지 마자. 아니, 양자 조직도. 아니, 조 양자 조직도. 영우도 왜? 뜨다다. 我让给他当个羊皮，他都得我姐姐，但搞不清的是什么酒。那你。

0: 주님이봐.
1: 나 칠을 찍지.
0: 집에든 제일 칠을 주님이.
1: 랑가 나 신고 지위베.
0: 머리 랑오 차스제 잠을 좀 마치는 용도야.
1: 네 잠을 지금에. 러디브치 남사로용.
0: 머리 차. 왜?

0: 야랑자 룽라주
1: 알아도다 룽식리 니네랑에 니에 근데서 저 위에 매직 쉬었다고
0: 텐다리 렐합든 저 여마리 니에 바울로스 니에디 카테메 제주 야우치니 카사랑게가 寻找了 三不学是了吧？俺我那搞不起来穷，可是我那没让
2: 三不学命呢，俺别落地吧。俺大爷可多，寻找黄衣来得，家家一个的。黄衣过了马学的。马的，让个南京俺爹给咱这黄衣过些马的呗。马的呗。全买不？马的呗你。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걸치유. 제가 숨매.
1: 너니 저글루도 레마레.
0: 레.
1: 너니 처음 레마레 아.
0: 레.
1: 쟤는 저거 강에 제뒤 랑게 럭고 채고 레마레.
0: 랑게 뒤에 쟤는 니 마치랑 치러 봐.
1: 아니 나가 좀. 톰디야카도 요새 녀유.
0: 니는 아침부터 파티 주는 용도 봐.
1: 두두미도 요진다. 워지 장시야 지셔. 니엘 랑수수수라. 야우샤 수교 마시. 니에 수베서 수. 마진가 수베서 첸 람사트 고디우리. 이부디 부고 가베 예치서라. 숨부디 놈용즈 찬용즈 샤메용즈고.
0: 오 왜라고다. 장훈이 부츠지가 룸에 봐.
1: 네. 자, 깨지 마. 근데 근데. 됐지다. 아니 신의 처음에서 수도. 죽인다. 더더 신자도 신이야. 랄 가비다.
0: 보고 갈아서야 가리나. 야, 네가 고지 과지 그래. 어, 도재나.
2: 그시야. 됐지다. 됐스 됐지다. 아우스카왕기 텔렌지샤의 자조시다. 쇠미시라이어지 캐과슈업당아 최저다.
0: 디사당 드레.
2: 최전장난 반타게 저시.
0: 제나 감지슈다.
2: 리스. 터치나.
0: 터치나.
2: 리스 터치. 아우스카왕기 텔렌지샤스가 피쇼. 저부지어다.
0: 부고사야 가르면가이나.
2: 从下个手续给我取些电解你别打算别离开些车鱼打起的摸着的把这个面给切擦切松给切出去你把把看谈过那一手续是哪个多啊日下嗯让三家人员呢从下你们都来个卡拉西萨呀卡切切啊用啊年轻局长来去过
0: 지금
2: 고체는 여제

0: 아, 지, 오라, 누가 먹겠다. 난 옆집 내치기 때문에 포업주의 막 갈도. 디시고, 랑게 칼라스, 랑게 포업주의. 마시, 니 포업주의. 우통상아 난기, 장난 샵도 튕겨두게. 라레그 체장, 차그니에, 뛰어가 야구치 쳤고. 야! 아! 디, 가리. 차두게. 증마사, 증마사, 증마사.
1: 파이두더.
0: 자기가 간소네, 재미. 참 차비. 겁도 딩대지라 하려야 말이 주와 아자가랑 가고 친구 중요하고 용두게
2: 얘라 바퀴 딩대 마치 살아봐 지루지 갈래 겸네 람살롱 람스고에 자랑 샤루에 가경 무지고에 야 밤에 미다스치 어세 보 롱 마치시
1: 네 암랑은 유념도 없어요 비게 빨라 암라 챙기
2: 알레 보야, 마미시대나. 밥에 소토도 그때요. 라게 도시 숙취 세다시야. 도시, 밥에 레다시에서나 쇠줘. 쇠토베 켈링고.
1: 쟤는 안녕도 연어 죽으시베.
2: 밥은 못 지당으로봐. 부채니 호바요래.
1: 내 쇠는 쇠마요.
2: 랑가 숨부 숨마 숨마지
0: 야면 랑치규 계시문에 답되면 예수가 연초
2: 용아 밥에

0: 刚才电器破杆儿或者请人我将前都给我联系看去给军用级别列群了的心那位官儿刘强奇我这次委托西人给技术军用级别列群了的心那位官儿上穷给四国看给六车六队三百六千坦克中华民族集团作为独西点组给七十六千作为官儿借用给王军文官你们安全班上穷给三年看起提倡六岁结果那作为官儿
1: 希望听见公开的事
2: 公开的事
1: 第一个票给送给这两笔听见你听的偏向三军你们这四八各自修
2: 提示你陪着对面在教书我们谈记得给别在你胸啊三名马谁想到南团西边南四楼呢
3: 年头，任学忠等位艺术家王军正去拉萨了，一个三百五杠等位艺术家学员把黄志强接把他兄妹弄谁？王军正去，任学忠等位他始终个测学呢，黄志强接把了，各处学把他，一个三百五杠去，团人不要弄，票价来顿了，交不了弄完了，突击去学弄谁？况且，陆团习近平个苏醒弄为党中央去就没有这话。任学忠等位去，票价来顿过了，直接书记习近平个弄为各国去见他。就这设备，当给培训在就让他的团队定色前年，定年他培训健康，他咱多几节给团建写了，他们后面前边，记住全用西端定年他，编就了表达空白单位那不来吧？健康考虑了，送进两年头吧，他咱们设备培训牛肉哇，记住全用所拆解空白机那不三不是团员。从这提到了托巴尼，陆军习近平的苏醒单位党中央去就没有这那么他，借用米利卡的密码去各界别准单位吧。提醒几个设备我刚说中央去我在开来技术界代表的那位接他开车的没团人不要能几个设备我刚去几个书记习近平去各国去见他当中央去特别国际卡拉达的团队定色前年孟西这个组织他来去去见拉达的团队批解重新他的说几天我在代表的书记前的票据编辑了他几座批解着就了来去去见票据结束谁王军正去第六年，我中央国组罗英把他南昌开建，他来去开建了工地建设单位。扩展用起，我在协助各个忙督中心预备。第二，使用他我讲了各个体委忙活他，各地体委切勿准备实行。第个是二边我讲起，我的军心票据来顿了，代表了彻底。你们来去直接推广长途动物他，你们来开工建设的当年，偏重有人的为他表达空白用久了工地动口。我在代表了汽修铁路当年，来去开建拉达了他，来去他开修电表团来批建，开建孟西这个组装所一天，一流外边东修铁路动物他，又不谈当年团建领袖三门批我签的，票据团工来去提，编辑了来去他批建来去了去了我签过。孟州电子铁路当年，我在团在配送超速动物他，外边东南三不相的，我就搞住一个充着电动动物他，从事超用的特定用具的工地动物吧。六千团兵了吗？来学他来头投票了，工地动物说几天，我在解决了汽修切入动物。票价来头也不准呢，日头天呢解决了彻底，我在先天把体外忙活，票都来个七八的硬呢。票据我在表达空白用具了，贵手三百斤个不接机，脱离那么谈。票据从年可有来做单呢，协助给连彻底，票都开来批件动物了，可有三不是终究满塞，你别你家用我切就引些，算不谁。黄志强去，任学忠等位他师兄去，一个三百五杠批件当中的代表拿完了，突击去修把马赛，票都来五年了，他三百七十五就拿谁？空气，一个三百五杠去，四九人行进五杠去，给你看了锻炼，团员认为他真为马脚给累积他，球队我在西部你不锻炼，票给团员了西充呢。团建写的没把他，组队写的学给不得。一个给特别开建了得了他，开缺他来这点别团内配件，满足了就说接不了命令，巧用他烹饪忙为我在协助做的。制作人龙提了建议，平常三百组准吃就着，人们得吃就饮些，算不谁。人群中的物质，干不吃点他，微笑长，脸都白不谁。
1: 从那窗开，脸面不明的下，迷茫退缩给主席，街上点进去。听啊，主席习近平听你解约他，在其面前举人贴，况每个他这么说习作呢？每个他这么送给的闺蜜全部贴月。提了俺做娘托，他这么送钱，街上点进谈空气那面，感激也在玩，闺蜜心难多。
3: 记录你到你生意落落，街上点进，习近平特殊安顿推面一百元呢。北京图省队组建了修馆的配合，积极书记习近平接谁？记录一到你三个老罗，培育人员中五年内，龙湖出去考了为职业汽车员， 콩나 라리아 지급 수지 시진핑 현재 총유시 계산 된진 경우에 시나 티니 미제초토 체베 저와 상수시 인신 티 타송와 창례 대바라 규모 침부 티비시
4: 그러나 좀 단점 수는 이제 내가 독세가 지는 내가 중중지래 와 재산 생겼는데 전부 어딘데 망부지 라용지 당하는 셈만네 찍내는 괜찮네 지루 침베 저는 니네는 셈주 가장 전부 당하는 중에 많은 미 지인에나 어떤 미 숨줄라서 여러 재산 내칠래가 돌아나다 우리기는 내 뒤에는 나션지 줄나 무튜는 단점 수에 들나 레던디나 야부지 두 아삼도 좀
3: 딜로고노 나중에 줄을 폐배 계산 된지니 멤베 하면 균지 없이 인라 사계 도계기 레샹기 미시겐시 로조숨기 급수 공기 바바타냠토 축소조로토 탄점나 고시 제바타 고노 니슐라 폐급 땅낭 슈디 샹낭기 냠고 루미카 탕보로 교시 탄점기 리추 공기 폐명 왜 셉제라 방보체토 콩군군이 신나 타송기 제와니 바베샤베 제왈 헤미디시
4: 디발라기 송년이 당한 줄 레앵원에 제베나 아베 탄참 라미니 슈르스 자장 탄참 송에 당 아주 쪼고 쪼에 디 탄참 송에 디 미지레스 자장 근데 쪼고레스
3: 정수 먹주난 콩기 발라기 정괴 토니 람니 치게 나와타 나제 두베 최투 원소 긴제나 유 지조 닝베난 미세르남 가도그 소와 계획의 중요바타 징조마 표도 폐지 미세르라 주리게와 소 초레 서베 거진타 공기 마제 닝장키 콤보 유류 초고초로 쉬고 없이
4: 주주정이로 마자 뒤발하기다 디마 만족이 징조마라람주 이제 친교그 디 최소 이 지교비 걸 녹스 좀 이제 망무세기 재정도 이제 나랑 로봇인 제든 탄삼라 로봇 친교인 디네 안족이 디칸산 안족이 마미네 라는 안족이 다 양 탄참기 디 여보고 이 레가 제긴 뭐네 전에 고졸 아 랑가 티에 독스나레 기베데다 나 쪽 중디네 쪽 붙인 대상 독스 규소로 지자상
3: 롱 시줄 하잠키 타조낭 가자르 보유 초바타 젠센 도부젠 체세바 소기 강에 나초 계제나 유
4: 단단 안족이 들리나 사바 야중원 사바 토제 민이동 학습하고 당감도 도시들 능가동서 줘 그래. 네, 뭐 배도 양사부 유명 약부를 하고 누가. 네, 뭐 당도 집에 애들 커서 그걸 배도 단위 얘기 이 나왔는데도 뭐 이다오. 정말 저다 독지 전에 빠야 민도 삼삼디네.
3: 계산 된진 기내지고 상기 미리카가 먼저 소야. 정군왕 터소르가 나 슈바타. 공기 보모 쓰린 오모야 당나 슈유. 다자 쓰린 오모 정조 5년기 대시부연기 겐시미이마타 로코모로 더송주가타 냠도 97바라 교기 없이
5: 니마첸밥다 볼라샤닝기 렉틸라 코투서바 튜메르체 또 콘조 리가마치네 샘제서르체 카바다르드니 마치네 긴 슐소소이다 렉티제바가 은영서르토 코네 데서서게다 모든 폴라 산인다 바베기 레길 잡절 제제 다소소기 모든 레기 모든이 제
3: 다자 슈남코 뇨보로 교르바타 소와 주주 덴바라 교르 유에자 탄잠수 시총네 미게기 탄잠 덴보로 송베 학삼 수메 테라 교와 다뇨 메진 당기 그지 닝장기 미게기 탄잠 덴보로 송시 없이
6: 나 께서 사사 강가 디발라 네 바바 아무 강게 디네 바가 콘조게 녜마 겐고티게 긴칼레 교브제니 사치 숭디게라 페샤 치메브젠 숭디게다 나즈 페샤 체니 텐딘데 투디자 칼레디 디 게브리 유 아슴디
4: 네 강분이 조투베 숭네 소부트 살람 마제베 숭네 미츠치 다티마 코라자가 친 슈누디게 레규 던 딘데제 오삼삼유
0: 치즈니 슈시니 편정 점초규 편정 사바 문발 치에지비 중국 편정 유고 탄신네기 계지 점초 급초비 주튼 소위 진지소비 무튜 장중기 사지칼라 진지체디 튜럽사비 장중기 진네 타유고 콩피동위 순슈 타 사디튼리 콩피동위 유세 중재 신토고이비지 닝체규 켄 진지소비 나지소 光不讲的总体律师团列他天天整集团列十年有过团列接了经济起问他余体给天空给力切西多西不知切别团列他们错就是去给南别经济错把碰恰什么下月新疆女人才把看起生育别三桂八思路路一 就全作为政治机构。批给七岁谈边角，人力界却肯定批给七八岁多穷。新疆谈批完给集团谈狂批敌人了，滚地打脸。最多点别免给车站拆迁，俺最多票给苏北土表人员预计送不着。羊城广州菜馆去边角表三块八，真熟真气，简直切气。广东王忙报票来两个七八谈，从外给一百些多穷。特通平年丁克谈你们经营班用作什么穷些送不着。简直错别前面的车友总去金康牛宿谈天天强烈拆给狂批主催些多七八万些。总体预报谈去年天烈猛求用特别催养些多钱一百日。长城年久三百三块八风上零去宁夏南京这些百去天烈看去预定给边角狂批用就吃亏七八些多穷。铁托年人为出谈新闻日来特别升级了大学新闻一月。两千年为民学校人来谈当热气零天坚持起学起了东京引起送不着。现在的给看见的错吧三个总给个平日行列天来领会头叫他立着他有这多特别看见下个给他也不穷了团队坚持错别三天天天行列狂批准为那么三万年错什么穷月吉林行为车站被三九主义的圈吧白月门客错别三团母七个轮别母亲与不团队很上穷媒体外忙为提给团在谈他玩图在孙团在了西多图的谈战永不养对图的你米森给我形式一起送不着。上海龙七年成立空间三块八张维荣去请委托上海苏里面在筹备入军前西部规划团队天里平均组军去北村三部西银别酿错穷去送不着。其次你兄弟你军党委给书记选拔军民们推测军联委员领去党组书记主任严青海议军民们推测军委领干党组加接村的作用那年票给了全国了几个书记习近平给南委赶快去见他推了三遍党给票共解决拉大团结定四级的他他玩图几个书记习近平给你多年三个月党外给班票多习近平能够南委松懈去见给光全他几个书记习近平给你推南委松懈去见他总以去见给光全所局长陆教南委马赛这月全签了新旧他团结且给规矩南委是严青海议，几个书记习近平去，抗中三土突过什么难问题？批给给军人用给迷茫满嘴团委出团结的机会，平均特区拿国安顶手来不谈，跟着增主前的团前行命令，陈述谈得过，全面解决了团看了滚地动过，宁多给军将领，别特别多秀皮我谈，三级每波儿几千谈规律许个贴，罗干熊唱给南街归修了给我机会。杨特别四顿列接到我丁组他拉达前年罗琼丁色他问所先话就是丁色切切的却动他就对来天涯我主规别念诵那我是许成仓他张洪波唐明英刘百成李文革界从头修一本是
3: 其实你兄啊您中等一书记学院吧让有中介主席刚刚辞典起如果重建的空间的总他常常总所属说的他其实我将见他言论增倍为具究竟所以列断了这些能够习近平给健康协别公布了他的团结定色切的给这苦路配把他切见主要头把切的给个别健康店家送借电度当年每当人中看不习惯年内用为提出建议配给留三百种个别那是那不是说的他其实我将见议广告的同步可以逐级把他变成三种级可以送把他干嘛吃电器新参赛的新他在参赛了在代表这段时送这里谈团把了开工时间我将监督去了把他普遍的人数出席前年新做那所的偏执三不多把切割别那做那不是刚刚此点长南三间期张国强文书片年切过切就切罪了对于那个日我他去我那个林新南在他切实界有几间期决定切就的观点当年这里谈团把了切实决定他我将加以切割写送不是刚刚此点起人年级三十六的切的就在托为送给他不在托为配件动作了关键当年满足新作呢所以来对能收集了这段切割别那是那么谁电报他讲别得些不了天都配不是年头中等位级军联书记学院吧四镇平岗起书记刘江起 ngari sagui rudo zon ta kar zon, pushen zon jie su shirim jizo juyong chi zui la, dixi nanggab

0: Chudin chugoge. Jala obda. Singa meob de geton na. Chundo mnye don hazu do. Tine de nye glama gom nye don hazu ye. Chudin chugo zon bengu di. Nye tsangma liu hal jebi.
1: Gom si don di. Anzo nung mi si. Lo ji gi. Yung ba ji. Ran yi na. Tunda tsangma. So si kye kya ling gi.
0: Nye yu min so da chudu che. Samsi si rosu lupi. Nye lungu yu ka ji je. Mizan tsangma dozi dozi je gyuri. Xiu jian, nga tando...
1: Tando hachi kwa sengbu du?
0: Menzi da kwa sengbi.
1: Raan le, je xiu buriwe. Nye zui ting zhe qiang ni tando dekbi yin si. Babi ai, kye lingu jibwe. Mexi nye, tando menzi dekbi yin si. Sui raan yim do dekbi je. Tari, sabdi chebe zhuri duya chungba cha xia ne. Tando menzi dekbi yin si na, zho song dang hu shi. Ngui, raan le ngui yuwe.
0: 你们怎么都比呢？过过都不打开门吧？爸爸没得嘛钱了，俺特别等你。有没做？明早日子见了关注伊，他弄俺当做穷人一样的，等嘛现在钱不是？头上没得都给，只有你给当钱，钱里当吞别过来都给。谁的谁不打？谁都偷过嘛的是呢？俺一千个没多。带起来一块多。
1: 让你这么许多。
0: 哈哈哈哈。 창고시에비나 쇼제 장도구시라 통성기 나랑서 강의되네 쇼제 용보사토스나 장가르뇨니들의 뇨초오지 나랑니 양자 니지 차예우체초오지
1: 나 가케고야 미두 니에지와르라 데모탕모다 람주 유로첸 다가이 뒤바
0: 탈로 나한테 신경 더 투여 매봐. 나 강교 면제도 가 주의. 면제 뒤에 류할 제기 류할게 먹었거든. 나래 좀 거기. 뭐래 그러 봐.
1: 용아.
0: 됐다. 청진하게 년지 당분년 예대 안 들어 봐.
1: 지.
0: 바과 당분년 예대 안 들어 봐. 하. 니뭐 지 년장러. 천배 걸어 지냐고.
2: 真的好了哎！姐，等待下子。阿里古达，请说，底下可是多啊？可以。到底咱们刚刚做嘛东西哩？你看是不是？对，什么在旁边哩？我得休息一下。姐，答应我，待到龙的山下，叫那的啊，哦，满足的面子代表我们一起不摘活了吧？留下给前几年结尾我们一起不摘活了吧？
0: 大哥，刚才别问那个谁的事，是谁先给俺来处理的啊？没不去，他都把我的房子拆迁，房子好了，面子都挂住的，那还拆吧？嗯，苏龙，啊，让把这钱送给。哎，姐姐，不，你得过去，对的，俺那么是连过生的。你还可以，上了生气都干。
2: 啊，第一个去，
0: 都是，面子都挂住。
2: 啊，
0: 让你过来。
1: 昆明子都搞清明了，俺让做面子都搞清楚了。俺让做面子那边呢，做面子公司做那大个了吧？欠不上，差么子啥事呢？面子空调扒拉过来。这都搞对呀，人嘛，这不。小心，俺让嘴巴边，让心都是给你开药嘛是，一年没人来家来点点，马起死了不送啊。让你到心里给不是多呀？
0: 啥啥么快也没不开些？
1: 你我
0: 俺让嘴爸爸妈现在大个了吧？
2: 大个嘞。
0: 马先生，大哥，这马先生大哥的，这你这大哥，这来个激动，我那得了是的。呀，小雪，叫人喝酒，你还可以，他那天最新刚到学校站，老多都要买不，你还可以。我刚刚有不，上个新歌了不？爹，关门不出去。啊，这怕冷的，
2: 叫爹，小雪。
0: 叫人喝生果半年生的油，叫人来看看我了不？他都拿了么大，我有两好的，你还去看了你好嘛的？都给钱了，怕是亏吧？呀子，怕连生连的，我到这里面来骗他了不？
2: 小雪，我叫人继续吃下去，叫人没退都免呗。
0: 都给。
2: 杨啊，你还过事？我还没退都给你，一年你还去，蛮心不下。
0: 아지 신고주 신규나 가르더미 도움만 해 주고 시에 조리
2: 제가 용다 저 시와 저랑은 가장 요리 틴티가 뒤로 저랑 우수 예쁘게 키우시네 제가 요만
3: 싶어 당시
2: 도스디 주고시
0: 알와 상게 썸팅 레던자 야스기 나 죽인다
2: 저 시와 교아
1: 뜨다다 이베 발리 정제 마대치 장신 이부래 양치기 나는 함스기
0: 장신 이부 내가 수치도 밀 늦게네 나라빈도 열다 나 장소 신게 나라빈도 유베 내가 양치기
1: 장게 면서 망고디 제 뒤에 네 아면 나 배도 칸샤 네 라샤 나 우토빈 네 바바 랑바 세가 줄로 안 가챘도 돼
0: 아 나라니 이렇게 살아서 랑바바 또 스텐 지그르 봐
1: 왜 슬라직 되다 랑 로보디 길이 님 무시 다 하였다 로보 근데 세우 여래
0: 지스 지스 처음에 마시다 뒤용 정도대 면서도 가 줘리 줘
1: 얌칸 곰가리 되다
0: 秦雪安 叫, 슬슬 가져지도
4: 어, 꼬마가 지기
0: 아래, 냥아다 모성아 쟤고
5: 가져, 예시다, 꼬마가다 모성아 쟤고사
0: 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行 안게 나만 통일 제고를 쓰거든. 기니로 내게 온다가 얘

0: 달신가 아 고야면도 장타가 되시 뭐야 시안 같이 해서 장내주 니하고 줘 양아 야르지도 오늘 가고 열다 장내가 가르치네 겨루 겨루 해주기 장 총주미로 무제베 마세 류할 제고 쓰기 큰 제지가 안에 샘 제르도 다 제만 큰 제신이 봐 캄바다 서신 좀 얘기는 你能干什么动啊？我打的饿死的，瞧我上我听这一顿，我妈几不吃苦的。
1: 给起顶点时间，喝酒啊！干脆呢，明了没几十个月着不？
0: 喝酒。干。你也什么事都没，什么事？用啊，上面子都个就是就是。先吃么子啊？我让你现在就做。
1: 看你意思。我你谈过呢，爹多余不？
0: 手心弄的也好多。
2: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0: 범 쟤도 얘기했어. 쟤긴다.
1: 터지나. 네. 숨씨가 투디게 우지. 류예. 야. 이게 진짜 돼다. 장난. 맨스 샤베 라자. 봐봐 줘.
0: 지. 디 숨씨씨 리메드가. 얘들 시지지 리샤.
1: 남자 봐지다. 야. 디랑이다. 빨리.
0: 디데 신에 잡지.
1: 슬로. 디 장이다. 언제 집에 가자. 지저 님도 내가 챘나. 경도 맞다.
2: 야자죠.
0: 레스. 숨이 들지 대기.
1: 아, 되지.
2: 다른 진주야. 잡다 잠스스.
1: 소도서야 다 하스리. 조디 총 고급 최신 거래. 야구시 조시.
2: 요.
1: 어디 류예. 링진한 지조. 담선 시가죠.
0: 영아.
1: 슬로. 디마치 유아.
2: 요.

0: 지는 거리 안주 소소 이지 마시는 용구르베
1: 다랑게 심다 딘데 제그 유나 예 라르 갑교 제죠
0: 데
2: 용아 보고 심다 제유나 샤케메 포 교
0: 요
1: 我今天是参加主演，开始也好这些，龙卷的嘛起来。
0: 你先说，喂，开始最不小便了，我去当朋友啊。

0: 제나 마타마 제야지 아 계속 모두 땀도 이외 제능에 땅인 삶에 찹지 모두 겹겨지 가상아 중우든지 맨스더블이 다른 무구디 계속 나라 미세니즈 매비이나 무드랭 말이 대사지 제마 모두 맨스더블이 진짜주는 제마니 전에 무비 야와 지마리 장마 모두는 라고 줘다.
1: 오태신.
0: 어.
1: 레사 참모 당연 게 전에 여 아이요. 나도 망설 내 그거 잡다. 나도 못 해다고 이. 지마야.
2: 지지.
0: 진화 라이네. 팀을 쇼팅 이제 답다스네 담았어. 다른 캡사 여다 갔다 그 있어.
1: 진짜 맞다. 자. 들이 참모 유도리. 내랑了 出马是死인다.
3: 听我念着了，呃，普通蛋白给这些鱼呢，咱连还是吃鱼呢，咱给什么想哦？呃，什么吃嘛吃肉？可是个鱼，俺人家有嘛是吧？呃，你路是开心个咩？伊呢？俺说叫他过日是吧？
4: 他是。
3: 是啊，俺是没得得过瘾。
5: 没得得过瘾。
3: 是，参观你们都得不着个嘞。
5: 是。
3: 哦，对的，金银花儿可是虚的。
6: 对了。
0: 这，米子麦子的这，我要求一下。下面呢，俺喊你得过。耶，呵，耶，妈耶，就来，继续睡的，就。
7: 阿古天水，
8: 哦，哈，阿古这菜干用不的，
7: 俺先给那了，老多肯定全都打家主意。
8: 阿嘞，
7: 他今天老多都来不了吧？
8: 是是，
7: 要记得话，俺再来个预备。
8: 啊，也来个了预。
7: 也，别个嘞，
8: 当了休养休养。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가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초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둔디당리 예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사비에 벽이 퇴응을 타 참비에 규제내비에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네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 변종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띵여티 겐강 기몽지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유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성 도빈타 거승 사빈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성 딜링타 탄성 사빈 탄성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른 문수기 라빈 뼈등규 조두 후다 제유 비비 뒤르 사바두 양규름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뒤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사바 듄지 매도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지